나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아멘. 곁을 내어준다는 건, 자리를 허락했다는 건요, 결국 나를 성장시킬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랑이 몇 번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요, 오늘 하루 한 뼘 더 자라가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내어주는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

5월 9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엄디 엄수빈입니다. 아니 봄이 언제 이렇게 지났는지 입하가 왔어요. 여름의 길목을 넘어가게 됐는데요. 지나보면 이 길거리 보면요 온통 초록빛인 게 좀 산뜻하고 여름이 오려나 보다 금방 더워지려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가정의 달과 참 어울리는 그런 푸르른 5월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성한 나무만큼이나 더 많이 사랑을 나누고 아끼는 마음 전하는 여러분의 5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받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좋지만 5월이 됐으니까요. 가정의 달에 맞춰서 우리 엄마가 참 좋아하시는 찬양, 아버지가 많이 들으셨던 찬양, 내 동생과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양 늘 신청해 주셔도 좋겠네요.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의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이런 신청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 그런 찬양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찬양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되신 분께는 저녁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도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757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가 않네요. 제 영혼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시간, 요즘 송축해 내 영혼 찬양 듣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들려주시면 더 힘이 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찬양 많이 듣고 계시는군요. 기쁨을 놓치지 않는 비법을 전해주셨어요. 찬양하는 하루. 7757님 언제 가장 많이 찬양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도 듣고 계시겠죠? 7757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도 이 찬양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을 토요일의 시작을 찬양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 이어서요. 4334님의 신청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까지 전해드릴게요. 선정되신 7757님과 4334님께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요, 이 말씀 속에서 뿅뿅 빈칸으로 처리된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나 어플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오늘도 과연 많이 맞춰주실지 점점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퀴즈 말씀 구절 전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뿅뿅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유난히 두 글자 단어가 좀 정답인 퀴즈를 많이 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두 글자 단어의 정답입니다. 이 모든 허물을 가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허물을 가려준다는 걸까요? 이 국어사전의 정의를 가져오자면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너랑 나랑 애틋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힌트가 좀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좀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우리 모두랑 나누는 아름다운 그 애틋한 마음이에요.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오프닝 말씀 구절에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미 오프닝을 전한 지는 23분이 지났고요. 기억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퀴즈 말씀 구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뿅뿅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좀 형식을 보니까 미움과 반대되는 단어 같아요. 양상이 그렇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받는 사람란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어플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어플 스토어에서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몇 분 선정해서 오늘도 매일 기도하실 수 있는 365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 단어 하나님이랑 여러분이랑 저랑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할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퀴즈 정답 많이 아셨죠? 눈치를 다들 채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참 기분 좋고 설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넣어서 빈칸이었던 말씀 구절을 완성해서 전해드릴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아멘. 허물을 가리는 게 사랑이죠. 콩깍지씨였다고도 하잖아요. 잘 안 보이고 뭐가 못나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사랑의 힘이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좀 야박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콩깍지가 나에게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5월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참 멋있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풍성한 5월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좀 사실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쑥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귀여운 핑계가 또 있으니까 이 핑계거리로 여러분께 용기 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나 스스로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 나누려면 또 채워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보실 수 있는 푸른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토요일을 위한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제 모든 고단함을 물리쳐 주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새롭게 풀어갈 실마리를 주소서. 새로운 마음과 눈을 주셔서 어제와 다른 더 나은 하루를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기에 나로 살게 하셨으니 더욱 평화의 때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은 일상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평안이 없는 곳에 내가 평안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나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에 퍼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행복한 기도 전해드리고 나니까요, 이 기도문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팀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 한 구절인데요.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을 때 저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일상처럼 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내 능력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 앞에 놓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제의 근심은 지난주에

걱정은 넣어두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 시작한 오늘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에서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제일교회는 5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를 초청하여 새생명전도축제를 엽니다.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의 시간 되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010-3931번에 1655-16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행복한교회에서 에스도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

6884-3927 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 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녀 교육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녀 교육 비중을 어디에 두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일찍이 19세기의 사회개혁가들이 굉장히 염려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 근로 현장에서 너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뭐 7살, 5살 이런 아이들이 돌을 쪼개면서 고생하는 근로 현장들이 많죠. 그리고는 1달러도 못 받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인 1837년 찰스 디킨슨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아동 보호와 권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837년에 그 책이 출간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924년 제네

해바 선언에서 비로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그리고 최선의 이익 이런 이제 아동 권리 협약의 기본 원칙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참혹한 희생이 되는가 이것을 인류가 겪게 되죠. 버크라는 사람이 1977년에요. 대개 아이도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거기 아동 발달 과정에서 애들의 그 기질과 또 그들이 자란 환경에 굉장히 상호작용에 의해서 독특한 개성 있는 존재로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또 자란다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아동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 고대나 지금이나 아동은 내 소유, 내가 낳았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동이 독립적인 완전한 자유 개인으로서 대하지를 못합니다.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고스란히 부모가 받게 되고 부모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어른들은 아무리 잘 가르치고 깨달을 정도가 되면 죽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철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변하지가 않아요. 철들면 죽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 찾아다니고 정치인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애를 썼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아, 내가 그 기나긴 세월을 어린 아이들 교육에 투자했으면 세상이 벌써 바뀌었을 텐데 그걸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눈을 감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녀교육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해도 자녀교육 잘못시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요.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데도 자기를 희생할 만큼 헌신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참 제가 너무 놀라는 게 이삭같이 그렇게 훌륭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집안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냐면요. 애 엄마가 죽었는데 둘째 아이 야곱이 못 찾아옵니다.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칼을 갈고 있으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은 정말 중요하죠. 도대체 이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의 자녀 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고 자녀 교육을 할 때 정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잘못을 깨닫고 자녀 교육에 대한 방향을 다시 잡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생성이 됩니다. 나는 실패해도 자녀들은 성공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세대는 힘들어도 미래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기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의 문제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결국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너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파생합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편애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편애라는 것은 왜 편애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니까 편애가 되는 거예요. 상대편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이야기 듣기에 어머니께도 들었습니다만 열 손가락 중에 어느 것도 안 아픈 게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첫째 막내 뭐 둘째 편애 안 한다 다 내 새끼들은 다 똑같이 귀하다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랍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에서요 부모들의 공공연한 비밀이 바로 편애 안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인데요.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 UC 데이비스에서 인간 공동체 개발학을 가르치는 캐서린 콩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768명의 형제 자매와 그들의 부모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70% 어머니 65%가 한 자녀를 편애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이 더 가는 자녀가 있다 하고 대부분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형제 자매들이. 그랬더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애정을 두고 치열한 이 경쟁, 쟁탈전이 벌어지고 대부분은 자기가 느낀대요. 자녀들이 내가 지금 편애 대상인지 아닌지 눈치채고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힘든 삶의 여정을 진행한다는 거죠. 이 연구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지 수석 편집자인 제프리 클루거라는 사람이 형제자매 영향이라는 책에서 부모의 95%가 편애하는 자녀가 있다.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아버지는 막내딸을 많이 편애한대요.
어머니는 큰 아들을 편해야 한대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03년 휴먼 네이처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결론 그래요. 부모가 쏟는 애정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녀의 자존심, 사회성, 다른 가족 간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편애가 가족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자녀는 계속 이제 눈치를 살피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대부분 눈치를 채는데 그때 부모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끝까지 부인하라는 거예요. 편애 절대로 안 했다. 우리 어머니처럼 손가락 다 찢으면 다 아프다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엔 저만 살아.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편애가 사실은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집안, 이삭과 리브가라는 아주 걸출한 신앙인의 집에서도 놀랍게 편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냥 과감없이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얼마나 그 두 아이가 달랐나.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참 쌍둥이잖아요. 거의 발 뒤꿈치를 잡고 한 배에서 동시에 거의 태어난 걸 마찬가지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에서는 불꽃 털이 많은 사람이죠. 능숙한 사냥꾼이에요. 들사람이라 할 정도로 밖으로 뛰어다녀야 에너지가 관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호탕한 남자죠. 근데 야곱은 이와 정반대였어요.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고 집에서요 요리만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리브가는 요리를 못하나 봐요. 팥죽을 누가 쓰고 있어요? 이상하게 야곱이 쓰고 있어요. 그럼 에서 형이 들어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걸 봤다고 하면은 이게 리브가는요 여성성보다 남성성이 더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이제 에서 같은 경우는 단순하거든요. 사냥물을 딱 발견하면 돌격, 잡느냐 놓치느냐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리를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맛도 향도 불조절도 뭐 씻는 걸 비롯해서 굉장히 섬세하지 않으면 훌륭한 요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요리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오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섬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그 심각한 부모의 편애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에서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이삭의 사랑을 받아요. 왜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래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야, 이삭에 대해서 그래 실망하게 돼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삭 그 영적인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요. 아니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부모님 정말 어때요 여러분은? 돈 많이 갖다 준 자식이 최고예요? 리브가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 왜요? 요리를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리브가와 이삭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삭은요, 너무 온화한 사람이에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뭐 부딪치지 않죠. 우물 파놨는데 달라가면 그냥 죽어. 그런 사람이에요. 한 번도 누가 부닥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조용함이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을 보니까 이건 뭐 역동적인 거예요. 대범하고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모습을 이룬 근육질에 막 털이 무성한 멋진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이룬 것을 큰아들이 이루니까 좋아한 거예요. 자, 리브가는요 굉장히 강한 여자입니다. 아니, 어떤 노인이 와서 야,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되라니까 오케이? 하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남편 눈이 먼 걸 속여가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에게 그냥 축복권 다 받게 만들잖아요. 이게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너무 여성스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럽게 요리도 잘하고 섬세. 자기가 저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결국 부모는 뭐냐면요.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성취를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걸 자식이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이 태어나면요 과외 많이 시키면 다 서울대학교 갈 줄 알아요. 근데 애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쁜데 걔네들 과외를 아무리 시킨들 되겠어요? 그럼 티코가 뭐 제네시스 따라가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용량이 안 돼요. 그 아이는 다른 또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다 서울대 가기를 바래요. 자기가 공부 못한 사람은 꼭 자식 공부하라고 난리고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너무 잘한 사람들은 야 공부 적당히 하고 너 건강만 해라. 너 좀 사회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자식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아주 독립된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인격체예요.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발현이 되도록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잘 잡아온 자식이 최고다. 내가 요리 못하니까 요리 잘해주는 자식이 최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지독할 정도로 편애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왕이 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죄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 그것도 믿음이 좋은 이삭의 가정에서 형이 동생 죽이려고 아버지 죽기만 하면 넌 죽었다. 그래서 엄마가 야 형이 너 죽이려니까 빨리 도망가 있어라 할 정도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가정에서 이렇다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직장에서 얼마나 큰 비극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지독할
착각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색깔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니까요. 사람마다 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나쁘다고 하고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어떤 공동체에서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심들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쳐서 살아가요.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돌변하고요. 많이 사랑을 베풀었는데도요, 나중에 배못을 박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 이상마저도 자기중심적인 편애를 할 수 없다면 우리 같은 초라한 인간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내용이 이제 형의 분노, 이 편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형의 분이 풀릴 동안 며칠만 외삼촌 집에, 굉장히 먼 이제 외국이죠, 거기 가서 좀 쉬었다가 연락하면 와라 했는데 연락 못했어요. 왜요? 분이 안 풀려요. 엄마 장례식도 못 오게 했어요. 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도 결국은 이런 아픔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지금 손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대편 중심의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그리고 지금 공동체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해요. 다행히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상대편 중심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도저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뭘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없는 인간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또 심지어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화목 제물로 희생을 해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뭐냐면요,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이어도, 죄를 지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책임져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부모의 사랑 의지하려다가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자식에게 많이 사랑을 베풀면 자식도 내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은요, 사랑하는 순간부터 상처받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많이 베풀었다고 상대편이 나 사랑할 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충분한 사랑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예수님께 받은 이타적인 사랑, 그걸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예,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고민할까요? 부모가 다윗을 미워했거든요. 다윗을 배제했거든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너무너무나 상처가 크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과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 어느 것이 더 의지할 대상이에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혹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편애 때문에 또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 특별한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꼭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믿으시고 또한 여러분도 자녀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가 없는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의 갈망과 영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항상 내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관을 바르게 심어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적인 가치관에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육적인 가치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실패자로 만들고요, 저주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소중한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전부 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죠. 좋은 대학 가는 이유도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러려는 거죠. 여러분, 악마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원하는 걸 다 주고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부분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멸망의 상태에서 잠깐 즐기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자,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어요. 사냥하다 보니까 허기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때 꼭 뭐하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어요. 가장 절실한 식욕이 완전히 에서를 사로잡습니다. 그 내용이 자 29절부터서 34절까지 있는데요.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야곱의 관심과 에서의 관심의 차이를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지금 야곱은요 집요하게 팥죽한 그릇 같고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뭐를 추구하고 있나 보세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34절에 보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를 보세요. 야곱이 뭐를 줬어요? 떡과 팥죽을 줬어요. 원래 뭐를 쓰고 있었어요? 팥죽. 그러면 에서가 뭐 달라고 그랬어요? 죽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도 줘요? 떡도 줘요. 마음 안 변하게 보너스다 이거는. 대신 장자의 명분 넌 맹세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에서의 관심은 집요할 정도로 육신의 욕망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집요할 정도로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 전체를 주관하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장자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무서운 게요 이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육적인 열망과 갈망의 소망을 두는 순간부터서 인간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합왕 나봇의 포도원 하나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다 멸절당하게 되잖아요. 얻었지만 그 결과는 죄악 덩어리였어요. 육적인 욕망이라는 게 이래.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먹어도 마셔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성적인 육체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많은 여인에도 불구하고 밧세바 취한 그 순간부터서 다윗 가문이 저주와 고통을 계속 겪게 돼요. 이 성적인 욕망은 너무 파괴가 크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해서 완전히 그의 훌륭한 면들이 다 새길 바라게 돼. 다 무너져요. 여러분 사울왕의 북왕국의 그 영웅 중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열 지파를 다 통솔하는 최고의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하게 돼요. 그 소식 때문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바람에요. 완전히 마음이 돌이켜갖고 내가 사울 가문을 지켜줬더니 여인 문제 때문에 나를 지금 책망하느냐 하고서 열 지파 전체를 데리고 다윗에게 투항하러 가버려요. 그런 바람에 갔다가 거기서 요압 장군에게 살해를 당해요. 여러분 참 그렇죠. 전 나라 모든 군인을 통솔한 최고의 사령관이 자기의 정욕 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멸망으로 이끌어요. 암몬 왕세자도 마찬가지죠. 모든 권한을 가진 이제 왕이 될 왕세자 다윗의 큰아들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고는 압살롬 동생 왕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아도니아 왕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다가 솔로몬이 안 죽이고 살려줬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윗의 임종 때 수발 들었던 순냄 여인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좋아해갖고 나한테 아내로 달라고 말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뭔가? 결국 어른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뭐를 얻고자 하는가? 전부 다 먹을 거, 입을 거, 큰 차, 큰 집 뭐 이런 거예요. 인간의 육의 갈망은 결국은 생애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가치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육체적인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포기한 것은 음행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안타깝죠. 결국은 에서는요 이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삭의 아들 에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통해서 오게 하죠.
결국은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 영원한 가치를 상실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뭐를 얻기 위해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정말 예배 인생을 걸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너 대학 간 다음에 예배 드려,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 그럼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0: 아, 대학이 더 중요하게 되잖아요.
1: 가치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흐르게 되면 그 아이는 영영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심각하느냐? 그게요. 나중에 하나님에게 경멸의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에도 나도 너를 버린다. 너가 나를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긴다. 여러분 꼭 자녀 교육을 할 때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입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이제 평생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선생님이 4살짜리 아이에게 마시멜로 사탕을 한 개 들었는 접시, 또 두 개 들었는 접시를 보여줍니다. 지금 한 개를 먹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있으면 이 두 개 있는 걸로 주겠다. 지금 너가 이 한 개를 먹으면은 나중에 두 개 이거 안 준다. 근데 안 먹고 기다리면 이 두 개를 주겠다 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미셸 박사가 1966년에 만났던 653명 4살배기 꼬마들을 15년 후에 10대가 된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서 1981년에 그 유명한 마시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일수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삶의 전반에서 훨씬 우수하고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잘 가르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좀 기다리고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 시키게 되면 그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바로 급한 문제, 욕구 이런 것을 조금만 참으면 훨씬 훌륭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만족 지연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재미나지만 그 일을 딱 그만둘 수 있는 힘이에요. 현재 매우 지루하고 힘이 들지만 더 좋은 목표를 위해서 기다리고 참는 자기 통제력, 이게 만족 지연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꼭 이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다림은 가치평가와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중요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바로 에서가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만족은 뭐예요? 팥죽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좀 참고 있으면 되는데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 전혀 이 만족 지연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급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준다. 굉장히 급한 건 뭐예요? 사자굴에 안 가기 위해서 기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소중하니까 포기 못한다. 급한 것보다 뭘 선택했어요? 중요한 걸 선택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괴테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찮은 것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하찮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밧줄 그거 하찮은 거잖아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잖아요. 이걸 포기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대해서 혼돈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족 지연 능력을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평소에 경홀히 여기는 것에 따라서 급할 때 우리의 위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금 팥죽 때문에 가볍게 여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가 타고날 때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팥죽의 유혹이 있을 때 그냥 팔아 넘기고 먹고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완전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공평한 편애가 없는 사랑을 줄까 고민하게 되셨죠.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편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아이들 그 자체의 개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내가 살펴서 그렇게 도와주고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사랑을 받은 방법대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독창적인 유일한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누구와도 달라요. 그리고 다른

0: 것이 훌륭한 거고 가치 있는 거고 멋진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 한 사람만을 이 세상에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갈망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23-3238, 02-323-3238번 예수뿐인 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4: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5: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4: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5: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6: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어려운 살림을 부유하게 만들고 구성원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를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더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전준표 목사님은 금쪽 같은 내 새끼란 제목의 설교에서 성경 속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상아로 궁전을 만들 정도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인정도 받은 왕이었던 건데요.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장 비를 내려서 곡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쯤 되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단한 회개도 아니었고 그저 풀이 죽어있던 아합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려고만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초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김사무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디셉

그의 아들이 왕이 될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만약에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의 어려운 살림을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를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더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설교에선 성경 속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상아로 궁전을 만들 정도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인정도 받은 왕이었던 건데요.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장 비를 내려서 곡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대단한 회개도 아니었고 그저 풀이 죽어 있던 아합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려고만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5970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전에 처음 앱에 사연을 올렸던 집사입니다. 피디님께서 셋 아들, 찬빈, 현빈, 영빈이 함께 있을 때 사연을 한번더 올려달라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출첵합니다. 큰 아들은 김해에서 자취하면서 직장 생활과 대학 학업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한 가족이 모여서 홀리터치 방송의 귀를 쫑긋합니다. 늘 극동방송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이 있어서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제겐 없어서는 안될 존재예요. 늘 주님 안에서 충만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극동방송 되어주세요.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님 사연 보내주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아드님 사연 주셔서 제가 다음에 아드님들과 함께 방송 듣게 되시면 사연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청취 인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드님이 우리 청취자님 곁에 딱서 있기만 해도 너무 든든하실 것 같아요. 큰 아드님 타지에서 자취하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고생하고 계신데, 늘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가 320장 이반성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226번님 사연 주셨어요. 내 남편 차부장님, 수성아빠, 나의 신랑 생일 축하해요. 사연 올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우리 멋진 아버님 차부장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분께서 방송으로도 축하해 주시니 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더 라이트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해 들으신 찬송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찬송가 315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만약에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의 어려운 살림을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를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더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설교에선 성경 속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상아로 궁전을 만들 정도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인정도 받은 왕이었단 건데요.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장 비를 내려서 곡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단한 회개도 아니었고 그저 풀이 죽어있던 아합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려고만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9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제일교회는 5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를 초청하여 새생명전도축제를 엽니다.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의 시간 되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010-3931번에 1655-16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협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 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와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네.
1: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제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조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최서희 어린이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다큐멘터리 한 편이 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 성혁명 교육과 위태로운 아이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다큐는 단순히 성교육의 한 장면을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를 얼마나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교계 전망대에서는 이 다큐를 제작한 정신의 미디어 정자경 대표를 모시고 성혁명 시대 다음 세대의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자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정자경 PD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PD님 최근에 유튜브에 공개돼 있어요. 지금 다큐멘터리 마지막 경고 1, 2편이 이제 뭐 맘카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현재 학교 현장의 성교육 문제, 또 아이들의 성 정체성 혼란,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흐름까지 짚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큐멘터리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 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공감을 얻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다음 세대들에게 성관계를 권장하는 포괄적 성교육과 동성애와 젠더에 관한 교육 등 유럽과 미국을 강타한 성혁명 교육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에게도 인권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레거시 미디어 등에서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경고 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과 성혁명 교육과 위태로운 아이들이라는 2부작의 다큐를 네. 만들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비록 기독교 채널에서 송출되긴 했지만

0: 사실 내용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넝크리스찬 분들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넝크리스찬들도 볼 수 있게 네. 만들었더니 많은 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실제 받고 있는 교육들을 또 이렇게 짚어보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라면 그리고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또 주의 깊게 볼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보면 단순히 성교육의 한 장면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또 성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흐름까지 연결해서 다루고 계신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구조로 보고 계신가요? 단순히 뭐 교육 문제 아니면 또 본질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0: 네. 그 대한민국과 전 세계 다음 세대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생각이 왜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공격이 강할까? 이런 의문이 생겼고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장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 미래를 장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성적인 방종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실제 제가 이 다큐를 제작하면서 여러 통계들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2013년부터 시작된 성인권 교육 이후로 대한민국 다음 세대 성 가치관이 정말 놀랍게 변했습니다.
1: 네.
0: 2022년 학원 복음화 협의회 내용들을 보면 2022년 한국 대학생들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였어요.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독교 학생 인식이 48%로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일반 대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성관계 경험률에 대한 통계도 보면 대학생 전체 43%, 개신교 학생은 38%로 또 두 그룹 간의 큰 차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개신교 대학생의 10%가 나는 성소수자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것도 일반 대학생 비율과 거의 같았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통계를 보면 일반인과 개신교인 간의 개방적 성향에 큰 차이가 나질 않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1: 정말 큰 차이가 나질 않네요.
0: 네. 맞습니다. 오히려 불교가 기독교보다 약간 보수적인
1: 그래요.
0: 통계도 봤습니다.
1: 그래요. 생각보다
0: 네.
1: 좀 더 개방적이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0: 맞습니다. 이게 다 교육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신 계기도 궁금합니다. 또 특히 성교육과 차별금지법 이슈까지 다루신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문제의식이나 계기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0: 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금요 성령 예배라고 하죠. 새벽까지
1: 네.
0: 3시까지 찬송을 부르고 다니던 열렬 기독교인이었는데요.
1: 네, 네.
0: 중학교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네. 열심히 세상 방송을 한 25년간을
1: 그렇군요.
0: 만들고 2015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탁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중파 프로를 한 25년 제작을 하다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정말 사람들이 가기 힘든 지역도 많이 돌아다녔던 PD였어요.
1: 네.
0: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가장 죄송했던 게 그때 그 원주민에게 십자가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라도 땡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1: 네.
0: 그러다가 다큐 제작 의뢰를 받았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했더니 생각보다 기독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없어서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차별금지법 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성교육을 연결시키게 된 거예요.
1: 네.
0: 사실 해외 차별 금지법이 많이 소개되기 했지만
1: 네.
0: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일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의 케이스와 연결시키려고 해서 이런 다큐가 나왔습니다.
1: 그래요. 참 귀합니다.
0: 네. 네.
1: 이번 다큐를 기획하시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콘텐츠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아이들의 이 성혁명에 관해서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대응책 같은 것들

0: 보시기에 약간 좀 한계나 뭐 부족한 점들이 좀 많이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1: 사실 저는 진심 놀랐습니다. 네. 콘텐츠의 양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네. 콘텐츠의 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물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목소리 내는 것도 네. 중요합니다.

0: 전을 수십 년 해왔듯이 이제 우리도 그런 방법을 좀 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에 관한 다큐도 거의 찾기가 힘들었고요. 네. 성교육은 전무했습니다. 네. 이게 최초입니다.
1: 그래요.
0: 네. 사실 저 반기독교적 세력들은 자신들이 알리고자 하는 아젠다가 있으면 일단 다큐 제작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에 힘을 드립니다.
1: 네.
0: 그렇게 해서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아젠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지지를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진실을 말한다는 자신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포장지에 신경을 너무 안 쓴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대중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사실 이게 제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다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보통 이상으로만 만들어놨어도 이 성교육 다큐는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1: 네.
0: 그리고 생명주의 성교육 강사를 교회로 부르지 못하는 특히 오지의 교회들도
1: 네.
0: 이 다큐를 활용해서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 예, 예.
0: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계가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여러 가지 트랙이 같이 가야 된다.
0: 맞습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집회하고 모여서 이렇게 시위하고 뭐 기도회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0: 맞습니다.
1: 그 반면에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영역도 그렇죠. 있으니까 더 많이 보게 하고 듣게 하는 방법도 고민하면서
0: 네.
1: 콘텐츠도 만들어야 된다.
0: 사실 잘 만들어놓은 콘텐츠 하나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거는 넌 크리스천들도 보고 우리의 의견에
1: 그렇죠.
0: 동조하게 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 다큐 제작 과정이 결국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0: 네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신 마음이나 또 붙잡으셨던 어떤 생각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네.
0: 네. 사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으로 시작한 다큐였고 한편으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너무나도 다큐가 없길래 이제 두 편, 세 편 이렇게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주제를 제작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편향된 미디어 시장을 보면 함께할 스텝도 사실 없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음란성이 굉장히 짙은 내용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위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혼자 모두 고민을 했어야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방송에 나간 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소되기도 했었고
1: 아이고, 네.
0: 그런데 그때 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1: 아멘.
0: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 아멘.
0: 아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기가 막히게 진짜 편해지는 거예요.
1: 마음이
0: 네.
1: 편해지고.
0: 그래서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소는 기적처럼 취소되었고요.
1: 할렐루야.
0: 네. 저는 누구 앞에서든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2부를 제작할 때는 그 말씀을 믿고 더 담대하게 구성을 하고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 할렐루야.
0: 네.
1: 하나님이 또 이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다큐의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걸 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 네.
0: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다 사실 다 기적이었고
1: 그쵸.
0: 주님께서 네. 준비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1: 네, 오늘은 마지막 경고라는 네. 제목으로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성교육과 또 이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정신의 미디어 정자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교계전망대 오늘은 정신의 미디어 정자경 대표와 함께 마지막 경고, 이 다큐멘터리에 담긴 내용들 위주로 또 다음 세대 성교육 문제까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PD님께서는 이 흐름을 단순한 정책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성혁명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1: 성혁명은요,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서방 세계 전역에서 정통적인 행동 규범에 도전한 사회 운동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성해방은 전통적인 이성의 중심의 일부 일처제 외에 혼전 성관계 그리고 동성애 등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도 수용하는 경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프랑스 68 혁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건데요. 이는 반기독교적 내용으로 기독교를 집중 공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 성혁명 전략가들은 서로 다른 동기와 이해관계를 가졌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쳤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성규범의 해체, 가정의 해체, 그리고 기독교의 해체였던 것이고 지금도 열심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지금 이 흐름도 이것과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1: 맞습니다. 이 성혁명의 이 흐름은 사실 프랑스 혁명 때부터 연결이 된게 지금까지 연결된 거라고 보시는 게 여러 역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0: 네. 그래요. 또 빅 라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가장 큰 거짓말, 큰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으로 빅라이에 대한 진리선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이큰 거짓말, 빅라이가 무엇이고, 지금 이 시대에 왜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독일에서 한 아이를 인터뷰를 하던 중에
0: 네.
1: 떠올랐던 워딩이 빅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눈망울은 사실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아이들 눈이 SOS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종교와 학교의 수업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SOS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야, 이 큰 거짓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라는 의문점이 이제 그때 들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한민국, 미국, 독일, 유럽 아이들을 인터뷰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저 큰 거짓말에 대한 물맷돌을 던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 창조에 대한 다큐를 제작해서 네. 이 넷플릭스라도 꽂아야지 아이들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보고 네. 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신화가 아니고 우화가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그때 들었었습니다. 네네. 2023년도 독일에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네, 근데 나중에 와서 직접 좀 자료를 찾다 보니 이미 빅 히스토리라는 아주 거대한 진화론 운동이 있었더라고요.
1: 빅 히스토리예요?
0: 네. 빅 히스토리와 빅 라이. 어떠세요? 어감이?
1: 약간 이렇게 둘이 반대되게.
0: 네, 저는 맞짱뜨기 좋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물론 그 빅 히스토리는 제가 대항할 수 없는 규모의 진화론 운동이었어요. 네, 네. 빌 게이츠가 후원을 하고 아. 네, 어마어마한 과학 서적 책들과 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빅 히스토리에 의해서 코스모스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에 맞짱을 떠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겠다.
1: 그럼요. 결국에 이 문제는 다음 세대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 어떤 기준 속에 자라고 있는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게 왜 위험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0: 네. 다큐를 제작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자료와 이제 통계들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는 2022년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자살률이 23.2%로 OECD 평균 자살률을 두 배 넘는 수치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까지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이에요. 예. 우리 대한민국. 네. 그리고 특히 2023년 10대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거는 1983년 통계청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문제인 거는 지금 2023년부터 24년 1년 사이에 아동 청소년 우울증도 약 2만 명 정도가 급증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존재론적 유물론 세계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존재론적 유물론이란 물질과 에너지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잖아요. 과학 철학자인 스티븐 마이어는 존재론적 유물론 핵심 명제를 몇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의식 없는 무목적적 과정에 의해 하등한 동물로부터 서서히 진화했다. 객관적인 도덕은 환상이다. 인생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 죽으면 우리는 썩어 사라진다. 이런 존재론적 유물론에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오직 암울함과 절망뿐인데 인간은 절망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때 평화는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결국 사람들은 자살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특히 다음 세대는 더더욱 그렇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도덕적 의미와 존엄을 부여하는 가치와 이상을 제시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고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맞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맞습니다. 걸 이야기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절실한 때입니다.

0: 그래서 이제 다큐 시리즈 3편도 지금 준비 중이시죠?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 이제는 대안을 좀 담으려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방향의 대안을 좀 제시하시나요?
1: 네, 사실은 1, 2편 다큐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낙심한 분들에게 나름대로의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해서 이제 3부를 만들었는데요.
0: 네.
1: 사실 많은 분들이 성혁명 교육이 심한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유럽과 미국을 취재해 본 결과는요. 성혁명 교육이 가장 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의 성혁명 교육들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디테일하게 보면.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가 의지만 있다면 내 자녀를 홈스쿨링이나 차터스쿨 같은 곳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0: 어허.
1: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바우처 등이 지급돼서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던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옵트아웃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고요.
0: 네네.
1: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0: 없죠.
1: 네. 네.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나 사립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솔직히 비용적인 면도
0: 맞아요.
1: 너무 부담스럽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대안들을 나름대로 제안해 보았습니다.
0: 너무 궁금한데요. 3부. 네. 네, 3부는 언제쯤 공개될 예정인가요? 조만간 공개가 되나요?
1: 네. 곧 할 겁니다.
0: 네. 그래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교회도 걱정이 많을 텐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 뭐라고 보시나요?
1: 네, 이 성혁명 교육의 시대에 사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취재한 교회 중에는 지역사회봉사 차원에서 지역 아이들을 모아서 생명주의 성교육을 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넌크리스찬 아이들도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초등학교 2학년 넌크리스찬 아이가 와서 자기는 오징어 땡땡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여러 번 봤다고 선생님한테 막 자랑을 하더래요.
0: 네.
1: 그런데 생명주의 성교육을 받은 후에는 그 영화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피드백을 남기고 갔다고
0: 그러네요.
1: 하더라고요.
0: 네,
1: 네. 네, 그래서 최소한 그 아이는 생명의 소중함은 좀 깨우친 것 같죠.
0: 음흠.
1: 네, 이런 역할을 교회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생명주의 성교육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또한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저출산 대한민국도 문제지만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그 가치관을 일깨우는 것이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또 소중한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제가 이게 마음 카페에 공유됐을 때 그 논크리스찬 엄마들이 이게 진짜예요? 라는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실화예요?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았고요.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모님들께서 잘 아셔야 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러한 다큐가 있다면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닌 그리고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 있는 부모들은 분명 문제라 느끼거든요.
0: 네.
1: 네. 그리고 우리가 독감철이 오면 예방접종을 미리 하듯이 성경적 생명주의 성교육을 교회나 가정에서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아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약한 내 자녀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네. 먼저 관심을 가지고
1: 네.
0: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또 주변에도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서
1: 네.
0: 우리 모두가 또 이 좋은 가치관들, 세계관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아,

0: 마지막 경고 이 다큐멘터리 또 혹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1: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다큐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영상의 링크 주소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정자경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 전망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잠시 스치는 만남에도 친절한 사람과 마주했을 때 기분이 참 좋아지죠. 물건을 사려고 잠시 들른 편의점에서 친절한 점원을 만나도 기쁘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의 반가운 인사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만남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서 좋은 만남이 주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드리게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먼저 복된 만남을 주셨죠. 롯에게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반전이 되는 삶을 허락하셨고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나병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됐지만 자신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여종의 한마디 덕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기에 우리는 더 좋은 만남을 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김대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들으시다가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8034님, 서울에서 청취하며 식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렇게 문자 메시지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1704님, 은혜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청취자분들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도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와,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네요. 7748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미술 공방에서 언니와 모자 만들며 듣고 있습니다. 늘 공방에서 24시간 듣고 전파 선교사로도 함께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5월이면 더 그립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5월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기쁜 달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고백하시고 소망하시는 대로

더 크신 사랑으로 주님이 꼭 채우실 것을 믿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언니가 곁에 계셔서 아마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두 분 모두에게 더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길 기도할게요. 아,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으시고요. 이어서 1704님의 신청곡 은혜까지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1511님,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극동방송을 듣곤 하네요. 말씀과 찬송이 늘 은혜롭습니다. 영국에 있는 딸 늘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해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찬송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방금 전에 잘 들으셨겠죠? 아, 비록 멀리 있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1511님의 메시지를 보며 더 느끼게 되는데요. 건강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하니 따님도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0193님,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교우와 고향시에 꽃 구경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아름다운 계절이어서 그럴까요? 오늘따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참 많아서 기쁘네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정민성, 존노, 박현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은혜 아니면.

3279님, 15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얼마 전 전파 선교사로 섬기던 남편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9세이신 시어머니가 건강하셔서 하나님 섬기며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청량한 봄날을 지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3279님처럼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따스한 봄 햇살처럼 가득 드리워지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늘편지 오늘 순서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0: 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지도 제법 됐지만 아직도 움츠린 듯 주눅든 모습입니다. 옷차림은 봄이지만 마음속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 외투입니다. 우울증, 아픈 병에 시달리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 지식이 있고 없고 권세자나 유명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악한 병에 사로잡히면 위태로운 삶의 갈림길에서 그저 서성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굴레 같은 것에서 헤쳐나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도움을 베푼 이웃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 컴컴한 옷을 벗겨주셨죠. 어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뿐일까요? 그렇게 성도는 한없는 은총으로 일어섭니다. 위로부의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본 사람일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고 토로하는 중에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담대함이지요.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저 노래할 뻔했네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 네, 오늘도 사연 나눌 텐데요. 8076님의 사연이에요. 이 사연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제 시간에 맞춰 주시기를 않아요. 유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약속 시간을 20분 기다려야 돼요. 덕분에 문자 보내고 히에디엣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8076님 사연인데, 이야, 이렇게 깊이 있는 사연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은유가 있고요. 네,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묘한 반전의 멋도 있고요. 반어법도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잔뜩 들어있는 참 귀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저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제 시간에 맞춰주시질 않아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여러 해석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해석 매우 어려운 내용이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약속 시간을 20분 기다려야 돼요. 아유 참.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몇 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분 이제 짬이 난 겁니다. 덕분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늦은 것도 이른 것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씨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얼마나 큰 자유이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작고 낮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지만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크신 은혜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8076님, 너무나 멋진 사연 깊이 감사드려요. 자, 손경민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8845님 사연이에요. 제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그 중에 7절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은혜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의 말씀을 또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 여러분, 어디에 이런 깊이 있는 위로가 있을까요? 어디서 이런 깊이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들은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 긍정이 최고야. 최강 긍정.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이렇게 달려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과 생각, 그 깊은 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구할 것을 일처럼 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 진리로 누가 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아서 포도나무에서 과일이 저절로 부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히스플랜의 새 힘어들이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의 꼭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3차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등 기존 서비스 이용권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며 대상 인원도 96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고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초록여행이 7월 여름여행 참가 가정을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24가정으로 제주 항공여행과 고지대 여행, 섬 바다 여행, 맞춤형 경비 여행 등 4개 코스 가운데 가족 상황에 맞는 여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 장애인이면서 초록여행 회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5월 15일까지입니다. 선정된 과정에는 장애 친화 차량과 전문 운전기사, 여행 경비 또는 항공권 등이 코스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여행 1670-49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보다. 아멘. 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때로 요동치며 때로 조용히 결국 다 지나가죠. 오로지 굳세 신인은 주님뿐이십니다. 닥치는 환란이 산과 같고 배신이 난무할지라도 그래서 심히 우울하더라도 내 주는 살아계셔 늘 우릴 엄호하시니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위클레시아 앨범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해드렸나요? 어떤 친구는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떤 친구는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로 또 어떤 친구는 사랑의 포옹과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사랑의 말로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지 궁금하네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요? 특별히 부모님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매일 아침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때로는 늦잠 자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또 매일 아침 더 자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깨우고 아침을 차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부모님도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과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한다면 부모님은 무척 힘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느끼는 감사의 마음은 꼭 부모님께 표현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알 수 없어요. 친구들 중에는 저는 조금 쑥스러워요. 우리 집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면 어떨까요? 부모님을 꼭 안아드려 보세요. 부모님의 눈을 맞추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 가족은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찬양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장 큰 사랑이 될 거예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이 꽃피는 멋진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여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부르며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윤부연 어린이가 부른 임마누엘 가정.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0: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베드로예요. 3월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또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의 부끄러웠던 또 다른 행동에 대해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나를 제자 중에 대장 제자로 삼아주셨지만 나는 자주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주일이니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가 큰 교훈이 되길 바래요.
2: 빨리 자리를 옮겨야겠어. 내가 이방인 형제들이랑 식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들은 분명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저들은 유대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0: 이렇게 생각하며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을 떠나 그들과 거리를 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가 유대인이기에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친구가 되거나 함께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대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그리고 바나바와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멀리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그때 그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친구는 없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혹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룹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여러분의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꾸며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방송을 듣는 친구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친한 친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귀고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하며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함께해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로 변화될 수 있어요.

0: 베드로의 행동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 형제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매우 좋지 않은 행위를 했던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이 일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1: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왜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했을 때 이방인 형제들과의 교제를 피하십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0: 그리고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 처음 교회들이 세워지는 시기에 교회 최고 지도자로서 본을 보였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편을 가르거나 편을 가르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귀고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외로워 보이는 친구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도와주고 편을 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우세요.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변화해요. 예수님은 조금 조금씩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용기 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주저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예수님 나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랍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aise, Praise with Chinyu. Zamon 3장 5절 6절 말씀 Proverbs chapter 3, 5 and 6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rely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know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1: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0: 헬로 에브리원, 해피 위켄드.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blessed week. And I hope you're having a great day too.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Chinyu.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so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we don't know what to do next. Sometimes we pray, but the answer does not come quickly.
1: 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0: Sometimes we try to understand everything with our own thoughts, but life still feels so confusing, right?
1: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0: But today's scripture reminds us that we do not have to figure everything out on our own.
1: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0: God is asking us to trust Him with all our hearts.
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0: Even when we cannot see the whole picture, God can see what is ahead, right?
1: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0: So even when the road feels uncertain, God is still leading us step by step. So today, everyone, may you lay down your worries and place your trust in the Lord.
1: 우리 앞에 길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모든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희길 소망합니다.
0: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네,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싶어요. 또 모든 것에 답이 있으면 좋겠고 계획도 다 있으면 좋겠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길을 늘 원합니다. But life does not always work that way. 하지만 삶은 또 언제나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There are times when we cannot see what God is doing. It can feel a little like driving through heavy fog, right? 네,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시지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가 있죠. You can only see a little bit of the road in front of you. 앞에 길만 조금 보일 뿐이에요. But if you keep moving carefully, little by little, the road becomes clearer. 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우리 길은 조금씩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Our walk with God is often like that too. He doesn't always show us the entire journey at once. That's the problem, right? I mean, it's not a problem. Our walk with God is often just like that.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도 종종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충분한 빛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네, 기억하자고요. So today, even if you feel uncertain, keep trusting Him. That's important one, right? 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 불확실하거나 네,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것입니다. You and I, we're gonna do that, right?

Amen. We need thee every hour.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Right? As we close today's program, let us just remember the words from Proverbs chapter 3, verse 5 and 6.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rely on your own understanding. 네,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You may not know exactly what tomorrow will bring. You may still have questions, worries, or decisions in front of you. 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But God already knows the way ahead.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요. He is so faithful. He's good and he will guide you step by step.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고 좋고 또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주 신실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et go of fear and hold on to trust. 우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이길 바랍니다.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And I'll be back next time, everyone. And also,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인 것도 잊지 말자고요. He is a good God,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He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Bye,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삶의 자리를 살펴야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라십니다. 오늘 첫 곡 전해드립니다. 전대현의 찬양이고요. 아들을 위한 기도.

선대현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박상은의 대음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와 함께 은혜 나눕니다.

박상은의 대금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늘소리 국악단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리고 조이 앙상블의 열매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아름다운 세상을 들려드립니다.

늘소리 국악단의 사랑을 입은 자녀. 그리고 21세기 최고의 작곡가인 영국의 존 루터가 작곡한 아름다운 세상. 이 곡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크누아 조이 앙상블과 몽골 악기인 마두금의 협연으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노은아의 해금 찬양,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그리고 조이 앙상블의 약한 나로 강하게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노은아의 해금 찬양,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그리고 조이 앙상블과 기타 연주자 유지연의 기타 협연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와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서울 영락교회 시내과의 신문나무 국악선교단의 Forever Love와 함께 하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어제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고르러 꽃집에 들렀는데 한 꼬마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꽃집에서 꽃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일 작은 카네이션 두 송이를 꼭 안고 갔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여우면서도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서툴지만 표현 하나, 짧은 전화 한 통, 또 밥은 먹었어? 이런 평범한 말 속에도 사랑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셨는데요. 이번 주말 감사의 마음을 부모님께 조금 더 표현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네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첫 곡으로 시작합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 조은씨앗의 평안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요. 내일 주일은 또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왜 그렇게 참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많으셨는데,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뭐 문을 열고 오면 문 닫아라, 조금만 늦게 와도 늦게 다니지 마라, 밥 좀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그렇게 잔소리로만 들리던 말들, 결국 우리가 또 커보면 알게 되죠. 그 말들이 결국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랑은 그렇게 닮아가는 건가 봅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송정미 사모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메들리로 이어지고요.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화 챔버 콰이어의 주 날 인도하시네, 성가곡까지 함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위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귀한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010-4004-9782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가장 설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선물을 고를 때보다도 그 선물을 건네기 직전 상대방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서두르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과 굳게 닫힌 장막 너머의 영혼들에게 전달된 아주 특별한 성탄 선물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도

중대한 잔치도 없었지만 오직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하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 오늘은 극동방송의 첫 심장박동이 시작됐던 1956년 12월 23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한국 복음주의 방송국, 즉 극동방송의 개국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956년 12월 23일 주일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둘러 개국을 하게 된 것은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폐허 속에 신음하던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성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설립자인 톰 왓슨 씨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의 주민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정말 서둘렀습니다. 만일 그때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면 1년 뒤에나 그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첫 방송을 할 때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로마서를 읽고서는 피곤을 이기지 못해 사택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잠을 잤습니다. 감사 예배나 송출식, 축하 음악회와 같은 어떤 성대한 행사 없이 조촐히 이루어진 첫 방송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께서 조용히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은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생명 전파를 위한 심장박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 방송의 내용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로마서를 읽어줬습니다. 엔지니어였던 김인득 씨의 첫 방송에 대한 회고입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윈체 씨가 콘솔 앞에 앉고 제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왓슨 씨가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첫 방송을 했습니다. 아마 바이블 리딩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방송을 시작한다는 특별한 예배나 의식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선교사들끼리 스튜디오에서 예배드리곤 했는데 그날 선교사 한두 분이 더 왔는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첫 방송에 콘솔을 잡았던 윈첼 선교사는 그때 너무 흥분해서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조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지쳐 있어서 빨리 방송을 끝내고 쉬고 싶었습니다. 라고 수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개국이었는데 콜사인을 비롯해 개국에 관한 어떤 방송 내용도 남아있지 않은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973년 6월 30일에 개국한 현 제주극동방송, 즉 아세아 방송의 행사와 개국 멘트 자료는 지금도 남아있어 그때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며 역사관 자료와 홍보 스팟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 인천 앞바다에서 쏘아올린 복음의 첫 전파는 그렇게 중국을 향해, 소련을 향해, 그리고 공산 정권의 암흑 속에 있는 북한을 향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개국 행사도 축하의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곤에 지쳐 방송을 마치자마자 쓰러져 잠들었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생명의 전파가 끊기지 않고 흐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던 그 절박함이 암흑 속에 북한을 비롯한 북방 지역을 깨우는 시작이 됐습니다. 기록된 음성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날 인천 앞바다를 타고 퍼져나갔던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심장박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의 시 김혜리입니다. 누군가에게 살면서 가끔은 배신을 당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찌르기도 하죠. 남이 아니라 같은 편이어야 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배신감, 분노, 이렇게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맞서 싸우지 않고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오늘 첫 곡입니다. 한웅재가 전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햇빛 비치니.

억울하고 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먼저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혼자 끙끙거리거나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을 두시면 됩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공인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며 그들의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이다. 시편 54편 1절과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한아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 시와 그림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을 잊은 거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쫓기고 있지만 그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많이 흔들리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정으로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곁에 서면 됩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유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소중한 장점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한마디, 사랑이 전해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꽃이 피어나듯 우리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찾아보세요. 매일 자녀에게 내가 잘한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며 눈을 맞추는 습관이 그 재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발견하고 함께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눈빛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주님, 5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기념일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5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산책과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과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가족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족은 항상 곁에 있어서인지 공기나 물처럼 그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돕고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번, 함께 대화하는 한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혹시 가족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친지나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 옛 직장 상사 같은 분들께 따스한 전화 한 통이라도 아니면 문자 인사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는 가족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어버이 주일에 어울리는 곡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어머님의 넓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리라. 내가 슬피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내가 기뻐 웃을 때 기뻐 감사와 찬송을 부르십니다.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어머니께 받은 사랑,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들으십니다. 베이스 김요한의 음성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베이스 김요한이었습니다. 김요한 씨 어머니가 찬송을 참 좋아하셔서 김요한 씨가 찬송과 녹음을 또 많이 했어요. 어머니 사랑하니까 또 생각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요괴뱃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

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 애절한 가사입니다. 요괴뱃의 노래, 요괴뱃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 한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편곡에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철의 봄바람 전영택의 시입니다. 전영택은 소설가이면서 목사님이셨죠. 그의 소설에는 가난하고 착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따뜻한 인간애를 그려낸 작품들이 많은데요. 기독교 잡지 발간에도 큰 일을 하신 분이죠. 작곡가 또 구두회는 숙명여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화성법이나 대입법 등에 관한 저서를 많이 남기셨고 예술 가곡이나 여러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또 생애 만년에는 구국기도회 등 나라를 위한 일도 참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집 인천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사찰의 봄바람, 제목은 우리 집 인천 실업상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 첫 구절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또 연합을 강조하기도 하죠. 예배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테너 구균종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테너 구균종이었습니다. 이번에 존 로터 곡 준비했는데요. 로터의 곡 지난 시간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5월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들으실 곡은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이라는 곡입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주 만드신 이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들과 노래하는 새들을 보며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캠브리지 싱어스입니다.

존 로터의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아름다운 세상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눈을 들어 이 세상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 은혜를 보아라. 주님 주신 기쁨과 놀라운 일,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다. 주께 찬양하라 온 피조물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총, 만물을 주신 사랑과 은총. 눈을 들어 저 해를 보아라. 주님 주신 산천의 풀과 나무를 보아라. 골짜기 흘러가는 맑은 물, 주께 찬양하라. 온 피조물아 주께 감사 찬송을 드리자.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참 노래도 좋습니다. 오늘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라.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영어 노래인데 We Are The Body Of Christ라는 곡인데 스콧 웨슬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곡입니다. 가사 제가 좀 불러드리면요, 한 마음 한 성령 한 소리까지 우리는 주의 지체, 한 뜻과 한 소망 하늘에 기도하는 우리는 주의 지체입니다. 주님께 충성하여 그 영광 부리라 입니다. 가정의 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라면서 이 곡 준비했습니다. 존 크리스톰의 노래입니다.

We are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주의 지체. 좀 분위기가 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너무 가사가 좋고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존 그리스맨의 노래였습니다. 찬송과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주와 보성교. 요즘은 날마다 주와 멀어져라 하는데 이 독창하시는 분이 보성교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사로 불러드릴게요. 날마다 주와 보성교.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문이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사인데요. 오늘 소프라노 신용옥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날마다 주와 벗엉겨. 소프라노 신영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찬송가인데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으로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실황인데요. 소망교회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고요. 곡중 독창은 이아람과 강윤광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소망교회 임마누엘 찬양대 이아람과 강윤광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요, 하우스홀드 오브 페이스라는 원제목의 곡인데요. 우리 제목으로는 아마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주사랑 넘치게 하소서. 세상 풍파 몰려와도 주 안에 굳게 서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 영광 나타내리라. 기도의 불 꺼지지 않고 찬양 소리 가득한 집.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주 말씀 따라 살아가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 영광 나타내리라. 이런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스티븐 그린과 메리진 그린 두 사람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Household of Faith.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또 다른 제목으로는 믿음의 가정이라고도 하는데요. Household of Faith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쑥스럽기만 한데요. 방송가족 여러분, 부모님께 어버이날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셨다면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전화 혹은 편지로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박신아 커이어고요. 그 다음에 눈물 어린 그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안산시립합성단이고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성화산책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아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경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낡고 작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였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링컨을 길러냈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든 겁니다.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기도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1: 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백정보 땅보다도 성경 한 장을 가져라. 네. 성경 한 권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

0: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정직, 진실, 모든 면에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넘겨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성경 때문에.
1: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극동방송 운영위원이신 박은정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은 우리 성가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왔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죠?
0: 아, 네.
2: 네네. 그때부터 섬기게 됐어요.
3: 박 권사님은 부지런하고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2: 아, 저는 잠깐 교편 생활을 했다가요.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집에서 그냥 살림했어요. 그래서 애가 많아서 애 키우다가 이제 막둥이가 다 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0: 네. 네.
3: 아니 뭐

0: 애들 키우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일이 애들 키우는 일인데 몇 남매예요?
1: 2남 2녀고요.
0: 3남매?
1: 4남매.
0: 4남매?
1: 2남 2녀.
0: 와. 지금 몇 살이에요 걔들이 다?
1: 지금 뭐 40살인 애도 있고 26살인 놈도 있고 또 가운데 둘 더 있고 해서요.
0: 네. 아니 네. 권사님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 안 보이는데.
1: 많아요 목사님.
0: 근데 내가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고 또 늘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1: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89년도에 만났어요.
0: 네네. 또 남편 되는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1: 아 저희 남편은요 우리 오빠 친구예요.
0: 오빠 친구.
1: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요.
0: 와. 네. 그러면 늘 오빠 그러겠네.
1: 아, 늘 좋은 오빠였죠.
2: 그런데 어떻게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갖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1: 아, 저희 오빠가 얘를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고 너무 능력도 좋고 너무 인성도 좋고 해서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은정이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와,
2: 친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네. 싶다 할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한 형제님이었겠네요. 네, 당시에.
1: 네,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네. 네.
0: 그러면 극동방송하고 인연은 어떻게 돼서?
1: 제가 기억에 이명선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계실 때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왔었어요. 아, 이래저래해서 제가 보니까 전파선교사 헌금을 이렇게 내시네요 하시면서 한번 만나뵙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만났는데 이 운영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선교회에 목숨을 건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뭐 돕는데 전혀
0: 지금도 그 이명선 하고 연락이 있어요?
1: 아, 그 부장님이 뭐 대전인가 부산인가로 가셨는데 아무튼 지방으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겨서요. 지금은 퇴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후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장님 덕분에 극동방송에 오게 됐어요.
2: 예. 전파 선교사로 원래부터 쭉 선교 후원을 섬기고 계시다가 네. 또 운영위원으로 네. 좀 더 애정을 갖고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됐군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내가 섬겨야겠다 마음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1: 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은 다른 뭐 유행과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극동방송 듣고 다니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내가 이렇게 혹시 몰래 뭘 이렇게 음식을 몰래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했죠. 이거 전파선교사 해야겠다 하고 거기 항상 뭐 320에 몇 번 이렇게 연락해 예.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운전하다가 옆에 차 세워놓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2: 극동방송 많이 애청하시고 전파선교사 섬긴 이야기 네. 들려주셨는데 또 이제 운영위원까지 섬기게 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섬겨보시니 어떠세요? 또 극동방송과 더 긴밀하게 네. 사역을 동역하게 됐는데 청취자로서 느꼈던 극동방송 또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동역하게 되니 또 이것이 다르더라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1: 아 저는 이 만약에 내가 청취자로서만 남아있다면 내가 우리 목사님도 옆에서 뵐 수 없었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극동방송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운영위원 하면서 첫째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같은 교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그 좋은 친구들 때문에 실은 더 오래 더 애정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네.
0: 그런데 애들을 사남매 키우고. 네. 그런데 남편은 그럼 의사인데. 네. 무슨 의사예요?
1: 네, 정형외과 의사예요.
0: 정형외과.
1: 네네.
0: 뼈 부러지고 그런데.
1: 네, 뼈도 부러지고 뭐 외상 있고 뭐 네. 화상도 당하고 이럴 때 필요하네.
0: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면.

0: 왜요?
1: 그러면 저뭐 요새 의사들이 순환기 같은데,
0: 맞아요.
1: 예, 어떻게 극복을 해요?
0: 저는 이제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 예.
0: 실은 이제 의사들이 순환기라는 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보내주신 환자 보고 하는 거죠.
2: 네.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또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겠네요.
0: 네네.
2: 네.
1: 그러면
0: 네.
1: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애들이 사남매인데
0: 네.
1: 이제 걔들이 다 자기 일 찾아서 나가고
0: 네.
1: 결혼은 했어요?
0: 딸들 둘은 다 결혼했어요.
1: 벌써?
0: 네, 다 미국에 살아요, 근데. 다
2: 네.
0: 해외 동포라서 좀 슬퍼요.
2: 많이 보고
0: 네네.
2: 싶으시겠어요. 네.
1: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갈 사람들은?
0: 하나는 사업하고 있고요. 하나는 막둥이는 운동선수예요, 목사님.
1: 그래도 다 사남매가 믿음이 좋고.
0: 아니요, 제가 BC하고 AD로 나눠서 애들 낳았는데, BC 애들은 지금도 선세이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에노 도미노에 난 애들은 하나님 일찍 만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2: 아,
0: 그랬는데.
2: 다른 두 자녀도 또 신앙이 깊어지기를
0: 네,
2: 기도하고
0: 기도하고 있어요.
2: 계시겠네요.
0: 네.
2: 네.
1: 그럼 부모님들은?
0: 저희 엄마 외할머니 때부터 감리교회 다니셨다고 해요.
1: 그렇구나.
0: 네네. 저는 이제 캐톨릭 학교를 중학교 다녔고요. 엄마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을 못 됐는데요. 엄마가 40대에 가셔가지고 신앙을 다시 찾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지금 연세가 90세인데요. 성가대도 하세요. 근데 계속 목소리를 써서 그런지 90세 같지 않게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지금도요. 건강하게
1: 그럼
0: 계세요.
1: 시댁은?
0: 시댁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죠.
2: 와,
0: 네네.
2: 그러셨군요. 네.
0: 그리고 우리 동서는 제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2: 권사님께서 또한
0: 네.
2: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0: 맞아요.
2: 역할을 하셨군요.
0: 네네.
2: 예. 앞서서 권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0: 네.
2: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2: 스스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전도한 건가요?
0: 아,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모상 앞에서 왜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춘기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캐톨릭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한달 정도 남겨두고 너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짝꿍한테 아, 나 너무 가기 싫어서 안갈 거야. 그랬더니 내 짝꿍이 걔가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예, 그럼 그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따라 교회 갔는데 제가 너무 교회가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성결교회부터
1: 교회를 가기
0: 다녀서요.
1: 시작했고.
0: 네, 그때부터 교회 갔고요. 그때 가자마자 또 얘가 막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세례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입문하게 됐죠.
1: 아니, 그러면
0: 네.
1: 이제 본래는 시집 가기 전에는 교사 노릇을 했어요?
0: 네.
1: 무슨, 뭘 가르쳤어요?
0: 제가 영어 영문과를 나와서요. 영어과
1: 영어.
0: 교수 조금 했어요.
1: 그러면 그 영어 이제 교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 키우고
0: 네.
1: 그다음에는 교사 접고
0: 네,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북적북적 정신없이 살았죠.
1: 그럼 이제 남편 좀 도와주면서
0: 그냥 집에서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 기도했던 것 같아요.
2: 아.
0: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새벽 기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새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새벽 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1: 근데 권사님이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외운다고 그러더라.
0: 아, 네. 제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막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많이 외웠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올 때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일 때그 교회를 다못 나오게 했잖아요. 사역도 다 중단하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 어떻게 항상 가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암송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1: 한국말로 낭독했어요? 영어로
0: 아니,
1: 외웠어요?
0: 한국말로 외우죠, 목사님.
1: 한국말로?
0: 네.
1: 그러면 저그 외운 절수가 몇 개나 돼요?
0: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좀 이제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목사님.
2: 네.
1: 그럼 어디서 골라서 외워요?
0: 친구

0: 중에 키르기스탄에 그 선교사를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성경 외우는 그또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50번씩 읽게 하고 제가 두번 읽으면 100번 읽고 뭐네번 읽으면 200번 듣고. 근데 제가 뭐 성질 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걸 외우고요. 그래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 복음, 헌신, 전도,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1: 주제별로, 분야별로 매일 주는 구절을
0: 1180구절입니다.
1: 외우시는 거예요.
0: 신약의 1189절, 구약의 1189절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2: 내가 어떤 부대 사령관을 가봤는데 사무실에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고 늘 외우더라고. 요만한 쪽지에다가. 바쁘니까. 나 그거 보면서, 나는 저 고등학교, 기독교, 신학교 할 때마다 일주일에 석절씩 외웠어요. 영어로. 이제 그게 지금 설교의 재산이 된 거지. 그 숙제예요. 또 찬송가는 뭘 그렇게 좋아해요?
0: 저는 저장미꽃 이슬.
1: 저장미꽃 위에 이슬.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뭐 특별히 항상 부르면서 그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가락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1: 찬송의 가사, 메시지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신다는 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1: 만약 박 권사님이 말해요.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전파선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내가 극동방송 운영원 이런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뭐 전파 선교사나 또 그 지역에 복음 방송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2: 아, 저희가 항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시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 뭐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간증하는 사람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항상 자리와 환경에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네. 요셉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정말 틀기만 하면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방송을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이야 뭐 앉아서 꾸준히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방송은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가득하고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면은 선함을 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찬송을 듣는다면 네.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정화되지 않겠어요.
0: 아, 행동도 방송을 하고. 청취하는 그래서,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는
2: 그래서
0: 말씀이시죠.
2: 제가 네. 특별하게 내가 뭐 극동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또 내가 무슨 방송을 내가 뭐 만들지도 않아도 어떤 그런 프로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1: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2: 맞아요, 목사님.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다 그럼요. 믿음, 찬송, 설교. 네. 그게 좋죠.
2: 아, 그러면
1: 믿는 사람들로.
2: 네.
1: 그러면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극동방송에 고정시켜놔.
2: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응을 좀 보이던가요? 어떤가요?
2: 그렇죠. 좋은 말씀 많이 나오더라. 뭐
0: 아,
2: 이렇게
0: 그래요?
2: 그런 얘기하죠. 네네.
1: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요?
2: 아,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1: 아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하죠.
2: 아, 좋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0: 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요.
2: 네.
0: 네, 앞으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권사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앞서서 10년 전부터 극동방송 애청하다가 이렇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2: 네네.
0: 청취자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한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만 듣다가
2: 네.
0: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2: 아, 저야 너무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진짜 행복자 같아요.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실은 방송을 통해서 주로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뭐 73년도에 그 빌리그린 목사님 뭐 통역할 때 뭐
0: 네, 여의도
2: 저는 그때 뭐 11살이었 9살이었나요? 그러니까 올 수 뭐 그런 거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뭐 그런 목사님이었다. 뭐 전 세계에 뭐

0: 침례의 총연맹의 뭐 회장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중앙 수원 중앙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뵐 수 있고 맨날 악수도 하고
1: 또 이렇게 친근하게 대우도 나누시고
0: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1: 그러세요?
0: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띄엄띄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대외적으로 내가 가깝게 항상 모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1: 그렇죠.
0: 근데 평전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1: 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0: 맞아요.
1: 감동받아 단숨에 다 읽으셨군요.
0: 네. 그래가지고 더 그 전에도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 말씀이 늘 뭐 화통하고 저희 마음에 탁탁 꽂히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게 됐죠.
2: 저 권사님의 목요일날마다 네. 찬송 인도를 하는데 네. 그 찬송 인도 하면서 제일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예요?
0: 제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뭐 선포하는 뭐 그런 찬양이죠. 네. 예수님 아니, 찬양 같은.
2: 저 나도 이제 찬양을 늘 뭐 네.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찬송을 계속 마음에 와서 담은 연결을 해 나는.
0: 네.
2: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참 위로가 되죠 찬양에서.
0: 그러면요 목사님.
2: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네. 나아가. 이런 찬송 부르면은 저 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울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또 내가 늘 애창할 수 있는 찬송 박 권사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이 뭐예요?
0: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중환죄짐 벗고보니 네. 슬픈 많은 이 세상.
0: 네.
2: 그걸 좋아하는구나. 네. 한번 불러드려요.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차집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1: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그러면 앞으로 네.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0: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시므온과 그 평생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진짜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권사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2: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네. 남편하고 신앙이 비슷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극성맞게 교회 일에 열심히 그렇게 좀 핀잔을 주는 남편도 있을 텐데.
0: 그러면 젊었을 때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젊었을 땐 제가 막 화나고 속상하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많고 집에 뭐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는 항상 24시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
1: 그때 당시에는 또 자주 교회에 가는 아내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 되신 거군요.
0: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적과 뜻이 같아요, 목사님. 네.
2: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0: 제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최고조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같이 기도의 종역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1: 암송도 네.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박은정 권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있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에너지 있게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 큰 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제일교회는 5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를 초청하여 새생명전도축제를 엽니다. 은혜로운 간증과 찬양의 시간 되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010-3931번에 1655-16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뉴스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 전남동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에서는 2026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 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목회를 예상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말씀 준비와 목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세미나 참석이 어려운 지역 목사님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열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시는 목회자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10,000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0: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서울 종로구에는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효자동에 얽힌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 마을에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내외는 홀아버지를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셨죠. 그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극진히 사랑해서 늘 주무실 때마다 아이를 끼고 잡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잠버릇이 험악했다 합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주무시다가 그만 손자를 깔아 뭉개어 죽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효자 아들이 아침이 되어 무난 인사를 드리려고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그만 아이가 죽어 있었고 아버지는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식들 같았으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야단이 났었겠죠. 그러나 그 아들은 이름난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이 죽은 아이를 조용히 안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죽은 아이에게 말하기를, 이 불효 막심한 놈, 네가 죽었으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느냐. 그러면서 죽은 아기의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네가 죽어서 할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너 때문에 아버지께 불효하게 되었다며 따귀를 때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따귀를 얻어 맞은 아이가 갑자기 크게 재채기를 하더니 마침내 죽은 아이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님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리고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스 CCM 음반 중에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어서 들으신 찬송 한웅재님입니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효도를 신본주의 원리 안에서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인간의 부모님께 순종 및 공경하라 하는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 공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 순종과 공경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당하게 교육을 받아서 자라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필요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거룩한 도리로 먹여주십니다.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전용대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어머니의 성경책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사도 바울은 2절 뒷부분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은 약속된 부분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약간 고쳐서 귀에서 쏙 들어오게 했지요. 여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인데 첫 계명이라고 했다는 사실. 10계명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관련돼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5계명은 이두 번째 부분, 이웃과 관계된 계명 중첫 번째의 계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는 일에 형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부드러운 권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효도하라는 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계명에만은 이 계명 잘 지키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하셨는가? 부모님께 잘하는 것과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영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만약 잘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니 그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창문의 음성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음성으로 들으신 어머님의 넓은 사랑 이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자에게 복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받는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양심은 자기 자신에게 가감없이 솔직합니다. 사람은 떳떳한 일을 하면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상당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떳떳한 일을 하면 용기 있게 되고요. 당당하며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신 있게 살게 하며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되면 매사가 당당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또 복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세상이 인정해 줍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사기 치지 않습니다. 믿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도 하자가 없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제일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박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에서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봄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효자를 좋아하십니다. 효자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효자를 택하여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총 8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쳤죠. 사무엘이 지배와 기름을 부을 때도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양을 치는데도 책임감 있게 했습니다. 짐승 떼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 하면 쫓아가서 뺏어왔고 밤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이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효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해서 마침내 그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도록 목자장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시게 된 겁니다. 효도하는 다윗,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아마 그 형제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다는 증거죠. 바꿔 생각하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짓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색동 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예로부터 이 땅에서 감동스러운 삶을 살면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했죠. 요셉은 더구나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거둬 먹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크게 쓰셨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효자로 축복받은 사람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볼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댈 어떤 조건도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도 룻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효도로 책임을 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라 하는 귀한 남편을 만나게 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는데 이 오벳은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고, 또한 다윗의 계보 아래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효자를 좋아하시고 효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 사용하고 활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옹기장의 축복의 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샬롬.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땅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 나갈 뿐 땅 위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땅 위로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라는데요.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에 딱 들어맞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는 시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땅 밖으로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 넓게 뿌리를 뻗으며 엄청난 영양분을 비축해 때가 찼을 때 큰 에너지를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그 고귀한 기다림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낙심하며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돼 이른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제서야 농부들은 밭을 기경해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겠죠.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최고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조수아가 부르는 발랄한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과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겁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든은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후 그의 나이 66세가 돼서야 나타난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본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들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며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 2장 4절 5절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여전히 슬펐습니다.

왕은 그의 술 따르는 관원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느헤미야는 겁을 먹었습니다. 시중드는 사람은 죽은 앞에서 늘 밝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용기를 주실 것을 알고 화살 기도를 올려보냈습니다. 당신도 도전장을 받자마자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걱정으로 변하기 전에 화살 기도를 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며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루의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순간마다 즉시 기도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화살 기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마더 테레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기다림이 끝난 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시편 40편에 기록돼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다림의 대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어둠의 종살이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욥, 다윗,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요한, 바울 등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려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확고하시고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천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어버이날을 지나며 잠언 1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했는데요. 귀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드린 것뿐 아니라 우리들도 약속대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요. 그 가운데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바르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동산 이 시간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헌신에 감사드리며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눈물 어린 그 사랑 띄워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걸음마다 주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헌신적인 부모님의 모습,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주시는 어머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감을 감사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메소스프라노 이다정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우리 부모님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날도 인도하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미경의 찬양이었고요. 너는 내 것이라 박신화 화야의 찬양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지는 찬양은 어머니께서 성경책을 읽어주시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나도 말씀 읽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찬양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좋은 나라 사람들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영혼이 은총 입어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물 위를 걷는 자 준비했습니다. 깊은 바다 같은 우리의 인생길,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고 계시며 내 옆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바다 위를 마치 반석 위를 걷듯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반석 위를 걷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나갈 기뻐했을지라도 이제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양지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언제나 바라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이고 또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완전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하며 후원하고 격려해주는 완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바로 성도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요, 부모 자녀 간에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직접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은 산 정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도달하는 가장 낮은 곳에는 광활하고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서 생명의 보고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 세상의 그 어떤 강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강물이 나는 높이 솟아오르겠어 하고 교만해진다면 그 물은 증발해서 사라질 뿐이지 결코 바다라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가장 낮은 통로를 만들었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을 거역하고 성을 어지럽히던 흉악한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군사들에게 포위되었고요.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는데요. 볼 것도 없이 뭐 당연히 당장 처형당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반역자는 왕의 발치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떨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엎드림과 외침에 왕은 칼을 뽑는 대신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왕은 반역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왕궁의 신하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성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에게 있었던 귀신은 심판이 두려워서 엎드렸지만 그 엎드림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결박에서 풀어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엎드리는 자는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의 보호 아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희즈워십의 위대하신 주,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이르러서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을 본 귀신들은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쾌락과 음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대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유명한 화가의 마지막 작품인 유작이 세월이 흘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덧칠을 하면 할수록 그림은 더 흉측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그림은 버려진 채로 창고에 방치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화가 유명한 화가의 제자였던 복원 전문가가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자는 그림을 작업대 위에 낮게 눕히고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버린 채로 오직 원작자의 의도에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림이 화가의 손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먼지가 닦이고 색이 살아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화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못한 채로 살았던 귀신 들려 파괴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원작자인

네, 찬양 한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은 이 아직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막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귀신이 물러가려면 몰사당해야 할 돼지떼가 필요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귀신과 돼지떼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옮겨간 거죠.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은 우리를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욕심의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의 한 대형 공항에서 활주로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발견되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공항 측은 즉시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을 전면 중단시키게 됩니다.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천 명의 승객이 약속 시간을 놓치는 대혼란이 있었고요. 그렇게 항공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항 관계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비싼 비행기도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도 아이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멋진 마인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그 동물을 경시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매여 짐승처럼 살던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사람답게 회복시키시는 일이 그 어떤 경제적 손실보다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주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축복하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환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송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환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성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고물상 구석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뭐 뗄감 정도로 여겼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는 순간 단번에 그 바이올린이 수백 년 전 거장이 만든 수십억 원 가치를 지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제작자는 그 낡은 나무 판때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왜 저런 쓰레기 같은 것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거야 라고 비웃었지만 제작자는 그 바이올린이 수리되어서 앞으로 내게 될 천상의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거라사 광인은 무덤가에 사는 위험한 정신나간 사람일 뿐이었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비웃음과 돼지떼라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보물을 되찾아 오셨다는 것이죠.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실종자는 단 한 명이었는데요. 실종자의 본국인 국가구조본부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십 대의 헬기와 군함을 파견하고 매일 수억 원의 유류비를 쏟아 부으며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생존 확률이 희박해졌지만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나중에 그 한 명을 구조해냈을 때 사용된 구조 비용은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머나먼 곳까지 배를 타고 가셨고 광풍을 뚫고 도착하셨죠.

귀신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보물 같은 그 한 사람을 구조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값은 주님께 너무 비싼 비용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땅한 지불 비용이었다. 당연한 비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최한성의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세 예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최한성의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세이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요,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자신의 돼지도 몰살당해서 경제적 손실을 볼까봐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떠나시기를 구하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며 귀신 떠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 성내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일에 동참했지만 욕심 때문에 두려워했던, 예수님 떠나가세요 했던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 그 다음은 없었다는 거죠. 욕심의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난한 어부가요, 바다에서 우연히 아주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물 상자를 건졌는데요. 상자를 열다가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부의 낡은 그물이 조금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던 어부는 그물이 찢어진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다이아몬드를 바다에다가 집어던져버리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면서 이렇게 한탄했대요. 이 나쁜 돌덩이 때문에 내 소중한 그물이 망가졌잖아. 에잉 그냥 에잉.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경악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그물 그거 다시 사면 되지. 그 다이아몬드는 당신 가문을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보물이었다고요.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죠. 은혜가 임할 때 내 삶의 기득권이나 재산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물질 중심적 사고의 비극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보물을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서진의 내 사랑 나의 귀한 보물아, 시와 그림의 보배.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여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예, 가장 가까운 곳,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때로는요 멀리 떠나는 선교보다 더 힘들고 더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까지 열심히 찬양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마커스의 전화세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여전히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는 은이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선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리고 박희봉의 내 진정 사모하는, 또 이어서 더 라이트 워십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었습니다. 이 감기가 참 잘 낫지 않네요. 이 감기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니까 최소한 2주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미 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아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네 곡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오십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에는 실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트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곡의 찬양 더 준비했어요. 먼저 랜디 로스웰의 영어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로 십자가 그늘 밑에, 새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더 주님으로 채워져가고 더 주님을 깊이 알고 그만큼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당신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찬양 인도작 교회에서 앨범에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 인도작 교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잘 계셨죠? 어저께 저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일주일 만에 주일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아이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제 약간 살짝 감기 걸린 이 소리가 안 나와서 예, 여전히 조금은 좀 부족한 목소리로 오늘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기온이 또 바람이 참 차기도 하고 또 많이 불기도 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호흡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오늘 주일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라파워십의 웨이메이커 들려드렸습니다. 이 웨이메이커 찬양은 코로나 시절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불렀던 찬양이죠.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선포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절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간절히 원했던 브레이크스루 하기를 원했던 이것을 뚫고 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했던 그런 시기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도 이렇게 영어 찬양을 많이들 부르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국내에 있는 찬양팀들이 또 예배팀들이 그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들을 영어나 이제 타국어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또 함께 와서 들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웨이메이커가 맞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너무 빠르게 환경과 사회가 변하고 있어서 정신없잖아요. 저 정신없거든요. 어떻게 적응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정말 익숙한 방식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어색한, 그리고 이 어색함이 너무 빠르게 이제 달려오는 이런 시기에도 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찬양이 팬데믹 기간에 많이 불려졌던 것처럼 더더욱 그 기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 예배보다는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다시 그것도 이제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환경들

때문에 서로 그 공동체가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도 있죠. 그랬을 때 비록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없고 우리가 온기를 서로 느낄 수 없지만 그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만드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심은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예수님은 내가 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 영원하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생명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만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만 후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불교나 유교를 믿더라도 착하게만 살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예배 찬양은 워시퍼스 무브의 부릅니다 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이어스의 위대하신 주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함이 마치 우리가 느낄 때는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똑바로 보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주님 앞에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실패한 날을 바라보면서 실망되지만 실망이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 합니다. 어제 신청해 주신 신청곡이에요.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 곡 뒤에 찬양 뒤에 이 커브워십에 주님의 선한 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커브워십 미니스트리.

4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풍성한 예배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팀들이 풍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2주간 수원에 있는 교회의 그 예배 보컬 세미나를 섬기고 왔어요. 2주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교회 보컬 다 모여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예배팀 중에서 이제 싱어 팀들, 보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4개 교회를 만났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 집중해서 훈련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많은 장비가 생기고 또 찬양 예배를 많이들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밴드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공을 하셨었거나 아니면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연주하시는데, 아직 이제 보컬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마추어 분들, 그다음에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소심하시고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서로가 또 서로에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마이크라는 걸 쓰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의 눈치가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 가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들로 그걸 확인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의 찬양대의 시작, 성가대의 시작,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우리를 거룩한 찬양의 선봉대로, 예배의 선봉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저부터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정확한 조직이 있고, 선배들이 존재하는 말씀의 찬양의 선배들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맥을 잇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많은 찬양팀의 멤버분들이, 성도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연습에 임하시고, 또 예배를 기대하며 뜨거운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다시 부흥케 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We Love의 찬양입니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래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킬 텐데요. 부모라는 이름, 어버이라는 이름 듣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름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위해 흘리신 눈물과 밤낮으로 쌓아올린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아가야, 네가 가는 길에 가시덤불의 없기를 바라지 않는다.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튼튼한 다리와 용기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밤마다 무릎 꿇고 빌어주는 나의 기도가 너의 앞길에 등불이 되고 넘어진 너를 일으켜 세우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 네, 나태주님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희 또 방송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성경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마침내 동방사람이 땅에 이르러 번죽들판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양물이 세 떼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기로 양떼들로 마시게 해야 하는데 그 우물 아구에 큰 돌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 모든 양떼가 모이면 비로소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밀어내어 양떼로 마시게 하고 그 후에 그 돌을 우물 아구의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어디 사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하란 사람이요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은 나홀의 후손인 라반을 아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그들에게 그는 안녕하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안녕하시다오 보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오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지금은 한낮이요 짐승들을 모아두릴 때가 아니니 그대들은 양떼로 마시게 하고 가서 풀을 뜯기시오 하고 말하니 그들은 양떼들이 모두 한데 모이고 저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기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으니 그때에야 우리가 양떼에게 마시게 하오라고 답하였다. 그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왔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라반의 양떼를 보고 나아가서 그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긴 후에 외삼촌 라반이 양떼로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볼을 맞추고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의 친척이라는 것과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그와 함께 한 달을 지낸 후 라반이 야곱에게 그대가 내 골육이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할 수 있겠느냐, 내 싹이 얼마면 좋겠는지 내게 말하라 하고 말하였다. 라반이 두 딸을 두었는데 마디의 이름은 리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흐렸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빼어났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라반은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게 주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였으나 그에게는 겨우 몇 날 같았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윽고 야곱이 라반에게 내 년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그녀에게 들어가게 하시오 라고 말하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어 그가 자기 딸 리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니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라반은 또한 자기 딸 리아에게 자기 여종 실바를 하려려 내어 주었다. 그러나 아침에 보니 이는 리아였다. 그러므로 그가 라반에게 당신이 내게 향한 이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당신에게 봉사한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되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또다시 일곱 해를 나를 위해 일하는 봉사의 대가로 내가 이 딸도 내게 줄 것이다. 이에 야곱이 그를 행하여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니 그가 야곱에게 자기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다. 이때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자기 여종 빌하를 하녀로 주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리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가 다시 일곱 해를 라반을 위해 더 봉사하였다. 여호와께서 리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아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리아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말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다. 또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내게 붙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지었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비로소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리고서 아이 낳는 일이 멈추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29장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에 이 바꿈에 등록금에 모두 합하면 500만이었어요. 저닫기가 그렇게 셌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50만도 없는 판이.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요. 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방을 쓰는 한국 분들이 내 것이 5명 들었어요. 그래서 한새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온 날이었는데 이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방 이렇게 같이 썼는데 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나 구석에서 내하고 제발 말 걸지 말라 이러고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아들이 무슨 깔아 놓고 기도하려고 엄마가 왔다고 한 분은 미국에서 왔는데 남자 문제로 기도 제목 왔다고 쭉다 나누더라고요. 그다음 날 보고 뭐 때문에 왔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등록금 때문에 왔어요. 이래. 아 아들 어느 대학 가려고 아들이 아니고 날아가니까 아이 말투 보니까 우리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이랬어요. 아침에 짐 다 싸가지고 거기서 예배 분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후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있는데 등록하는 기간으로서는 빡빡빡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려고 갔다 왔어요. 등록금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돈만 열심히 벌게요. 그리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북한 같이 갈 거예요. 아이만 하나님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자 이렇게 알림이 와서 봤더니 장학처 최선아님 등록금 전액 입고 만료 딱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동이 왔기 때문에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다음날 내가 어쩌겠어요. 지하철 다 갔죠. 누구 내 이름을 입금했으니까 알려주지 말라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했나. 나는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바보 같아서 막 22학점 들었어요. 왜 다른 남한 친구들은 15학점 이렇게 듣더라고. 내가 왜 22학점 들었나. 내 남이 돈을 공부하는데 내같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뭐래도 빨리 들어야 뭐 이거 남아 있을 게 아닌겠나. 이래서 아주 늦게까지 야간 수업까지 들었어요. 이해는 안 돼도 자꾸 들으면 여기 뭐 건질 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고요. 도서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오픈해요. 그 책상을 맡아버렸어요. 집에 안 와요. 저는 아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하나님 은혜인데요. 장학처에서 부릅니다. 감사편지 한통 쓰라고. 누굽니까? 하고 썼더니 마지막 졸업할 때그 감사편지 수면서를 알았더니 그 기도자리에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난 그분이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 하나님이어서 제가 간 겁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 제목을 자기네끼리 나누면서 낸데 물어줬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등록금 때문에 왔다. 어느 대학이나 어느 대학이다. 곳곳이만 내 정보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에 딱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저은 거죠. 한 거죠. 그렇게 기도 자리에서 응답으로 그 기도 자리 그분이 발을 떼줘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안산에 남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더라고요. 달부민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왔어요. 거기서 그분을 만난 거죠.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남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들이 항해도 출신이었대요. 전쟁통에 나왔대요. 한국에. 북한의 마음 하나님 주셔서 북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안산에 연고사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탈북민들은 무대 보러 가서 만나서 지금 5명이 된다는 거죠. 거기 지금 내가 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2학년.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전도사님을 전도사를 쓰고 싶다. 그러나 전도사님을 사례는 못 줍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저는 갑니다 했어요. 선교사님이 날딱 부르더라고요. 군교에 가면 전도사님 사례는 받을 겁니다. 먹고는 살 겁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그 나이에 설교는 안 시킵니다. 굴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보다 더 젊고 설교 잘하신 부목사님들이 가두가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설 자리도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전도사님 같은 분 누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사례는 없지만은 내가 좀 생기면 줄게요. 그러나 장담은 약속은 못해요. 그런데는 대신 전도사님을 금요일마다 설교를 시키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탈북한 지도 오전에 거의 20년을 가는데 제가 살았던 그 땅도 잊혀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때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곳으로 왔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섬김 물질로 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형편없고 정말 여러 탈북민과 똑같이 강하고 완악하고 정말 뭐 자기 주장이 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날들이 중국에서 했던 그 날들이 무참하게 꺾였고 그러므로 제가 나라는 자아 존재감이 없이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저한테 또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섬겨주시는 그런 권사님들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한 사람의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저 신대원에 가서 그 가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뿐만은 아니겠지만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하루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요. 이 땅에 어버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그 소중함을 또 감사드리고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루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물었죠. 목사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등산로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청년과 함께 높은 산등성에 오른 목사님은 가파른 절벽에 서서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절벽 중간에 뻗어나온 나무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벼랑에서 떨어지다 저 나무를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겠지요 라고 대답한 청년에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나무를 꼭 붙잡듯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믿음을 잃으면 곧 죽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으면 그저 더 좋기에 그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잃는 순간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주일 보내기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깊은 소식, 복음을 놓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5월 12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꽃이 피는 봄날에만 첫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출발할게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오늘도 은혜를 향한 절박함 가운데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것인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시간 보내세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먼저는 김도연 씨의 목소리로, 그리고 피아노와 첼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귀한 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아닌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그랬죠. Faith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데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구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입증하는 거지. 행위. 우리의 좋은 선한 일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잘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잘한다고 봉사 잘한다고 남의 욕 안 한다고 일생을 봉오리로 사는 사람, 수백 마일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사람, 두 팔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었어요. 왜?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0: 이것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음으로는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믿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지요. 왜?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성인인지요. 그런데 그는 여덟 가지 도리를 가르쳤지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 같이 피 흘려 죽지 못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피 한 방울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라고 그랬어.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사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93편 4절의 말씀 이 4절의 고백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위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3편 4절의 말씀. 높이 계신 여호와는 천둥 같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강하시고 힘센 파도보다 더 강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25년 전 생이별해야만 했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0: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께 드립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그동안 옥체망강하셨습니까? 그리운 가족들과 헤어진 지도 이젠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25년이 지난 오늘도 항상 그 밥솥을 위해서 늙으신 몸으로도 매일 일하시고 봄철에 소토지를 일구고 밭김을 메고 맥이 없이 돌아오곤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석탄을 못 사서 밭에서 강에 때를 주워서 불을 떼시던 그 모습 정말 눈앞에 생생합니다. 아버지 나이 이젠 80고령이 훨씬 지났는데 자식으로서 아버님께 언제 한번 따뜻한 음식 술 한잔 부어드리지도 못하고 혹시 감기로 앓으실 때면 물 한 그릇 드리지 못한 이 자식을 욕 많이 하세요. 내가 중국에 올 때 정말 그 깊은 물속에서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저 북한 땅이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태양 아래서 모두 아버지와 우리 동생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모든 동포들도 하루빨리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함께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고 내가 오늘 북한 땅에 계신 아버님께 사랑의 편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 25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함경북도가 고향인 자매님에겐 밭을 일구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겨울철이면 석탄을 구하지 못해 밭에서 땔감을 주워다 애써 불을 지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그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25년 전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진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이 시간 오픈도어 선교회 김성택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난 4일 밤 교수님께서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시다 향년 71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헌신하신 교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식지 않은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교수님의 믿음의 길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0: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복음과 소망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말씀 이 시간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노예 출신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 세대를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은 호기롭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쉽게 말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고통을 가하기도 하시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나아가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도 사사기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를 암흑과 같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흑같았던 사사시대,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사사시대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제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가정이 룻기 초반에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 이민을 선택합니다. 다른 나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민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 들자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민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족은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고향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두 아들에게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을 얻어서 장가를 보냅니다. 자녀들까지 결혼을 시켰으니 나오미 부부는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족의 이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또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이방 땅으로 이민을 택했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족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져 버린 물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겐 이제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나오미에겐 두 명의 이방 여인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나오미는 며느리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한 명,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흉년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 긴 흉년을 그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뜻은 고통, 쓰다라는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기보다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암흑과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세대,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시대, 어쩌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합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자신의 법으로 삼으며 가진 불법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그 길로 걷습니다.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가 옳지 않은 한 방향으로 향해 거대한 물살과 같이 걸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거대한 물살을 거스르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갈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시골까지 온 룻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한 가지였죠. 당시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고 소문을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곡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리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자,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않았다면 이런 천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민족성이 강한 이스라엘에 소수민족으로 이방인으로 들어와 겪어야 할 차별을 대할 때는 또 어땠을까요? 자, 어쨌든 룻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룻이 있는 밭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인사했더니 일꾼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단순히 인사일 뿐이지만 사사시대임을 감안하면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이런 노숙자들, 꽃제비들이 왜이 보아스의 밭으로 모여들었을까요? 곡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곡식을 거둔다고 하면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한 톨도 빠짐없이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이 일을 대충대충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남은 곡식을 줄수 있어서 이곳으로 모였을까요? 그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곡식을 대충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뭔가 들킨 것처럼 긴장하고 주인인 보아스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를 보면 그런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수상하고 이상한 이 밭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말입니다. 무엇이 이 보아스의 보리밭을 꽃제비들의 천국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무엇을 살펴볼까요? 일꾼들을 감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곳에서 곡식을 주우러 온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을 보아스는 알아챕니다. 그리고 일꾼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이냐? 저 소녀가 누구이냐? 그랬더니 일꾼이 대답합니다. 저 소녀는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의 곡식을 빼돌리는 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이

0: 일꾼들에게 루시 모르게 명령을 합니다. 저 소녀를 절대 꾸짖지 말고 단 사이에서 죽게 하며 또 그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게 해라. 그 소녀를 위한, 그러니까 룻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밭의 범인, 한 톨도 남김없이 수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범인은 바로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우선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차리고 자신의 재산을 위해 이 떨어진 곡식 한 톨까지도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충분히 곡식을 챙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아스는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룻은 그날 한 에바의 곡식을 얻게 됩니다. 한 에바는 곡식 15kg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룻이 얼마나 많은 양의 곡식을 얻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원한다면 나오미의 무너진 집안을 대신 세워줄 책임이 있는 또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큰 손해를 무릅쓰고 나오미의 집안에 대대로 이어오던 이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나오미의 집안을 세워줍니다. 또한 룻을 맞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보아스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시대가 비록 암흑과 같은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상상 속에 혹은 이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왕이 등장하는 왕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정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단한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이 룻의 집안은, 이 보아스의 집안은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보아스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북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특별히 이웃을 세심히 돌아봤던 보아스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삶에 힘겨워 낙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의 밭 모퉁이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우리 집에 텃밭에 있는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한 톨까지도 아까워해서 모두 수확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 남겨놓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중에 주신 오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새벽녘 오늘 이 주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최저 기온은 신의주가 11도, 평양과 함흥이 10도, 개성이 8도, 청진이 5도, 해산이 3도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이 27도, 대구가 26도, 춘천과 서울, 광주가 25도, 평양과 개성이 22도, 강계와 함흥, 해산이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2.5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북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며 나눔과 섬김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 태계식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단점이든 장점이든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3편 함께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3편 함께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당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교회는 보통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것이 많겠지만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정의 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며 알게 모르게 모든 면을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바울처럼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요? 나의 습관과 나의 인격과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적인 믿음에 있어서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살고 나를 닮게 부끄럼 없는 삶이 되도록 주 안에서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꿈이 없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0대 20대를 대상으로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196명은 아무런 꿈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196명을 대상으로 꿈이 없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적성이 뭔지 모르겠다. 89%.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할 자신이 없다. 5%. 꿈을 왜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6%. 생각해보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였던 시절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꿈이 없으면 잘못된 걸까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른들은 기계적으로 꿈에 대해 묻습니다. 나중에는 적성을 묻고 그 다음에는 전공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10년, 기껏해야 15년 정도 산 아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꿈을 정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꿈이 없다는 말이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느끼지 못하면 꿈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꿈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신 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해답지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나 꿈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품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하며 답을 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아이노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곳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를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그 친구가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물어 다시 연결이 됐다면요. 정말 반갑고 기쁜 만남이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만남을 제가 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건지요. 얼마나 반갑고 또 고마운 만남인지요. 그 친구가 저를 궁금해한 거니까요. 정신의학과 의사 서천석님은 궁금해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 되고요. 또 나 또한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 살면서 누군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일인진 별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남이 나를 정말 궁금하게 생각해 줄 때 그게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지 또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때?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 라는 사소한 물음 하나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다친 마음을 열게 만들죠. 우리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오늘이 어땠는지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으킬 힘이 됨을 오늘도 힘차게 선포합니다. 데이비 밴드의 할렐루야 찬양, 우리 힘차게 함께하면서 모닝 브레이즈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외치면서 모닝브레이즈 출발했습니다. 궁금해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묻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이 요즘 어떻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궁금해하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주님, 오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마음, 저에게 원하시는 일은 있으십니까? 주님을 궁금해할 때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놀라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소프라노 최종원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요. 땅의 걱정보다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과 깊이 연결되고 또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축복 가득한 5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가정은 위안과 평안을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부담과 실망을 주는 곳이 될 때도 있죠. 아버지는 외롭고 어머니는 자책하며 자녀들은 갈피를 못 잡고 방황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행복의 보금자리여야 할 가정,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할 가정에서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참 힘들지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심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치고 실패하고 낭망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 꼭 잡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려면 그 전에 부모 자신의 선생이 되라는 말도 합니다. 온유하고 친절하면서도 엄격하게 훈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자녀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성경을 사랑하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 또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던 부모님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이 많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 좋은 부모, 사랑스런 자녀가 되는 노력을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나무라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거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부모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부모,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어른들을 존중하며 아랫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손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께, 이웃 어른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는 사랑한다, 고맙다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행복하세요.

0: 전남 동부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믿음의 비밀들과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에 압도됩니다. 여러분을 직접 뵙고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노래를 속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한 말씀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5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순천 동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문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겄어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서울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초청장,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장 부르심입니다. 죽음은 육신의 이별이기도 합니다. 육신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죽음에 이른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죽음입니다. 31절 32절,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32절에 가면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시대 205세는 아닙니다. 이 나이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만 아무튼 돌아가셨어요. 데라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 아들이죠.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죠.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1절까지가 이렇게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며 데라의 죽음으로 끝을 내는 말씀이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데라의 죽음으로 그 가문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데라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그의 아들 27절부터 32절까지 소개된 데라의 그 족보 가운데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1, 2, 3절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2: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지라.
1: 아멘. 창세기 12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내용이고 옛날 성경에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소개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는 믿음의 출발로 성경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게 되며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선교학적으로 카이로스 코스의 창시자가 성경을 두 개로 나누라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전이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후반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한하죠? 이단 아닙니다.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한 동일 문화권, 한 동일 언어권을 통치하셨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됐죠? 언어가 흩어졌죠.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영어 하는 사람, 일본 하는 사람, 그렇죠? 한국말 하는 사람,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다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어떤 사람이요? 그 민족의 리더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민족, 그 언어권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샘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의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그쵸? 사람들을 세우고 일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샘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청장,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저주의 부르심일까요? 축복의 부르심일까요?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죠? 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 이릅니다. 우리 축복의 땅은 어디 생각하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누가 가고 싶었던 땅입니까? 그렇죠. 먼저 죽었던 아버지 데라가 가고 싶었던 땅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디 나와 있죠?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아버지는 못 갔어요. 죽었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야지 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론 5절 보세요. 5절. 5절 말씀 어떻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에 이르렀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자녀들도 다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못 이룬 꿈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2절 뭐라고 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이런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본격적으로 2절 말씀을 완전히 해석합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왜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복덩어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덩어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저는 저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나도 복덩어리입니다. 네,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세 번째 정체성, 나는 복덩이입니다. 복댕이.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손주들 보면 아이고 이놈 복댕이, 복댕이. 그러죠? 거기서 저주하면서 이놈 지옥갈놈 이렇게 말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 복댕이 그러잖아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받은 복덩이, 복덩어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복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손주들을 선물로 주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천국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이웃들,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복댕이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역교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축복기도 하라고요.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그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무

0: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TV 켜놓고 넷플릭스 켜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쉬고 노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믿음의 가장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집에 퇴근할 때는 우리 아이들 축복하러 집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축복기도 해주는 어떤 축복기도 할까요?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1: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0: 아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리라. 여러분 축복해도 모자라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해도 모자란 게 우리네 시간입니다. 어느 때까지 악한 말, 일상적인 말 하다가 인생 끝내시렵니까?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로 사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흘러가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물질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관계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환경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뭘 한다고요? 축복의 지도를 그려라.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서. 소그룹 사역을 하는 것도요. 우리 결국은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요즘은 핵가족이잖아요. 아이들 많이 안 낳잖아요. 한 명 내지 두 명 낳잖아요. 그런데요, 다섯 가정이 우리 에드먼튼 셀이나 소망드림 셀은요, 다섯 가정이 모이면요, 애들이요 최소한 다섯 명 이상 되잖아요. 같이 키우는 겁니다. 같이. 이게 차세대 그룹 소그룹의 강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 같이 소그룹 사역을 하며 함께 키우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 축복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장, 약속의 부르심, 축복의 부르심을 이루려면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그룹 사역, 셀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듯이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1: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0: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아버지가 못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떤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니까. 보세요. 4절은 이에.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 이런 말입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1절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정처 없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이에, 이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부르심, 내가 너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체적으로 다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알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더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아버지가

0: 가고 싶었던 그 땅, 아버지는 못 가고 죽었어요, 하란에서. 그런데 그 아들은 순종함으로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편리하고 번영한 물질 중심의 고향이었고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그 땅이었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옛날 성경에 지시할 땅,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그 땅에 한 발짝 한 발짝 갔더니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더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왕사람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왕사람? 왕사람. 제가 지난번에 신의 악단 보라고 하고 이번에 또 왕사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영화만 본다 생각 아닙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2년 만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뉴스마다 지금 다 회자되고 있습니다. 왕사람, 줄여서 왕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왕과 사는 남자 아닙니까? 우리는 왕사녀, 왕사남 아닙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맨날 말로만 예수님 우리 왕이여 하지 말고 여러분, 왕과 살기를,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짧게 살다가 간 단종하고 사는 남자였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우리의 왕 하나님과 사는 남자 여자임을 믿으시고 따라 합시다. 나는 왕사람입니다. 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며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왕사람의 그 왕과 사는 남자의 주인공은 결국은 유해진이라는 배우잖아요. 그렇죠? 엄흥도라는 사람이잖아요. 엄흥도 사실 잘 몰랐던 사람인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 엄흥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단종의 시체를 처리하면 삼족을 멸한다 그랬어요. 삼대를 멸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갖다가 묻어줬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뿔뿔이 자녀들하고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가정에서 어몽길인가요? 산악인이 나왔다고 하죠. 맞나요? 그 후손들이 말이죠. 등등해서 여러분, 나중에는 다 벼슬까지 얻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조차도 의리를 지키고 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조차도 축복하는데 우리는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사형리 때 이런 그림 있잖아요.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림 뭡니까? 나 중심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무질서하잖아요. 의자 위에 내가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십자가가 앉아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있어요.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왕사남 왕사녀의 삶인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질서정연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왕과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하나님이 시키셨고 그 출발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0: 아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갈세.

모르고 왔다. 거기가 가나안 땅인지 모르고 갔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러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그런 말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주고 싶습니까? 아직도 내 신앙은 마당만 밟는 신앙으로 멈춰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이 될지라 축복의 약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순종했을 뿐인데 가나안에 이르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2011년도 1월 초에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그 호주 살기 좋은 동네에서 왜 갑자기 한국에 와? 애들 거기서 키우지?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 갈 집도 갈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더니 하나님이 강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순종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답게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결단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리는 변함없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을 시대에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고 부르실 때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 강일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2691번에 1004-1004번 서울 강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국방 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뭔지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도 어느덧 5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1부 전반부 스데반이 순교하는 11번 곡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1부 후반부 12번 곡부터 시작하여

1부 마지막 곡인 22번 곡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후반부의 주요 내용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먼저 12번 곡과 13번 곡인데요. 사울이 기독교도들을 핍박하는 만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번 곡은 테너 레시타티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네와 베이스 아리아, 저들을 멸하소서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협박했네. 사울이 또 제자들을 위협하며 몰살하려 했네. 그가 악독한 말로 말하되. 이런 짧은 테너 레치타티보 후에 사울의 베이스 아리아가 이어지는데요. 매우 격렬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기독교도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여, 저들을 멸하소서. 저들이 주를 몰라 주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만이 우리 주님이로다. 주 하나님, 저 원수들을 멸하소서 라고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13번 곡은 알토 레치타티보와 아리오소인데요. 기독교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의 만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리와 함께 다메섹으로 갔다. 대제사장의 영장과 명령을 받아 주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까지 체포하러 갔다. 주는 저를 잊지 않으사 기억하셨네. 주 앞에 머리 숙여라. 가까이 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1부 12번 13번 곡이었습니다. 기독교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을 다음 14번 곡에 담고 있는데요. 14번 곡은 테너 레시타티보와 합창으로 노래합니다. 예수님 음성은 합창으로, 사울의 목소리는 바리톤, 그리고 해설자는 테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올 때 홀연히 큰 빛이 하늘에서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주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떨며 대답하되 "어떻게 하오리까?" 이르시되 "일어나 성에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말할 자 있으리라." 사울은 이 사건 이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어지는 15번 곡은 회개한 바울을 향하여 합창으로 격려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격렬한 관연하게 전주 후에 합창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임했네" 라며 힘차게 노래합니다. 이어서 대위법적인 진행으로 "보라 어둠이 땅을 뒤엎을 것이며

가만 만민에게 가리로다.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1부 14번 15번 곡이었습니다. 다음 제16번 곡은 코랄입니다. 깨어라 부르는 소리 있어. 이 곡의 선율은 바흐의 유명한 칸타타 BWV 140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깨어라 부르는 소리 있어. 너 신부 예루살렘아 보라. 신랑이 오네. 등불을 밝혀 맞으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가까워. 내 주님을 만나리라. 이어지는 17번 곡은 테너 레스타티보인데요.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하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네.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1부 16번 17번 곡이었습니다. 다음 18번 곡은 두려운 사울의 마음을 표현한 바리톤 아리아입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멸하지 마소서. 내 입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죄를 모두 씻어 주소서. 이어지는 19번 곡은 테너 레시타티보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한 제자 있었네.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나를 위해 당할 고난을 보이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1부 18번 19번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0번 곡은 사울의 회개와 고백이 담긴 베이스 아리아와 합창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온 마음 다하여 영원토록. 일부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곡은 사울의 독창과 합창이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21번 곡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 안수하는 장면인데요. 소프라노 레치타티보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 안수하며 일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께서 나를 보냈도다. 너의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도다. 그의 눈에서 빗물이 떨어졌도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도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를 증거하였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멘델스존은 원래 사도 바울, 엘리야, 그리스도 이렇게 3부작 오라토리오를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과 엘리야는 완성해냈지만 그리스도라는 작품은 3분의 1만 작곡되고 나머지는 미완성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삶을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은혜로운 성가곡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연 이후 18개월 동안 무려 50회나 공연되는 기록을 남겼고 그로 인하여 두 편의 오라토리오를 더 쓰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1부의 마지막 22번 곡 합창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스데반의 순교, 사울의 회심까지 제1부를 총정리하는 합창인데요.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량없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오직 주께 있도다. 주의 판단하심 측량할 수 없고 그 길은 알지 못하리라. 주의 영광 찬송하라 영원히. 아멘.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1부 마지막 곡 22번 곡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두 번째 시간으로 제1부 끝곡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활동 중인 단원과 학부모님이 좋아하고 추천하는 찬양 선교사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일일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찬양과 율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는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의 로마서 성경 세미나를 엽니다. 아울러 목회자 세미나도 순천 동부교회에서 5월 15일 오전과 오후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웅 목사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 지용군 대표의 강의로 각각 다윗의 노래, 시편에 언급된 다윗의 시편, 통계로 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란 주제로 엽니다. 신청 방법은 다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큰은혜 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에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공생이란 주제로 열리며 사전 예약은 5월 12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91-1928번 더큰은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영중앙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선교합창단, 순천장로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예수노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수 행복한 교회에서 에스도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를 초청하여 퍼갈족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884번에 3927-392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를 위한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꼬물꼬물 흙놀이, 식물이 주는 선물, 달콤톡톡 딸기와 놀자 등 다양한 놀이로 함께하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알기 원하는 전남동부 지역 성도님들을 위해 로마서 세미나 다시 복음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수요일 이 복음은 14일 목요일 그러나 이제는 15일 금요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주제로 각각 열립니다. 복음의 진수라 불리는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순천 명광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로마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게 되고, 사랑하면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그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1516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책 예수님을 본받으라의 일부분을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꾸며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분의 사랑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